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정희수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성경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와 꽃과 구름과 별에도 새겨 놓으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한 말인데요. 자연은 이렇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는 또 하나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무의 성장 속에는 인내의 복음이, 또 꽃의 피어남 속에는 은혜의 복음이 담겨있죠. 구름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를, 별의 질서는 창조주의 신실하심을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의 풍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기록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펼칠 뿐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이렇게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의 흐름, 별의 질서, 꽃의 피어남, 나무의 성장 등등 이렇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이죠.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4일, 일상의 반복되는 시작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요. 또 보석을 하나하나씩 찾는, 보물을 찾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도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느님의 새기였습니다. 웨이홈의 찬양으로 오늘 8월 24일 월요일 아침 일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마음에 참 평안이 올 때가 있죠.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불어오는 바람도 느끼고요. 이렇게 새소리도 들어보면서 아, 하느님의 창조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용히 그렇게 하느님의 신실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네, 조용입니다. 조용히.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문자도 안 보내시고 조용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아, 너무 조용이라고 정말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시면 어떨까, 어떡하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만, 조용히 찬양을 듣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뭐, 등등등 여러분들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540번님 가장 먼저 1등으로 출첵 보내주셨어요. 사뜰, 네, 반갑습니다. 2667번님도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4540번님은 내 마음의 한자리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곡 준비해놨습니다. 6182번님도 정윤수 P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곡은 마치 신청합니다. 샬롬 인사해주셨고요. 9507번님께서도 피디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말 주일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찬양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라는 세 글자로 출첵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4540번님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 있는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였습니다. 오늘 조용히라는 세 글자로 출책받고 있습니다. 2667번님 조용히와 함께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나요? 이 곡도 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8929번님이세요.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이 곡도 준비해 놨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되는지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저는 조용이라고 해서 문자를 안 보내시고 정말 왜 조용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조금 염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우리 서울의 애청자분이세요. 3476번님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 찬양 신청합니다. 정피디님 또 모든 청취자분들 한 주도 평안하세요라고요 보내주셨나요? 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조용히 네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곡입니다. 네,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가스펠 코러스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함께 나눴습니다. 네. 9733번님께서요. 샬롬, 9시 30분 릴레이 기도하러 교회로 갑니다. 오늘도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9시 반부터 몇 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세요? 네. 아마 뭐 1시간 단위로 기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그렇게 교회로 가셔서 또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릴게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네. 주말 주에도 굉장히 더웠어요. 다들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9029번님께서요, 은혜 한 주 되세요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눈물 신청해 봅니다. 어제 찬양단의 찬양에 마음 깊이 은혜가 되었고요. 모두 위로도 된 그런 곡이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아파 잠을 들 수 없는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슬피 은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찬양단에서 불렀던 곡인데 이 곡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9029번님 사연을 이제 앱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고 혹시 어디 마음 아프신 건 아니시죠? 라고 또 염려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까요. 이 찬양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9029번님 힘내세요. 오늘 조용히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제시어 받고 있고요. 조용히 무엇하기 원하세요? 이하나 71번님 조용히로 출첵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네,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준비했습니다. 이 곡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죠? 이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 울릉도에서 듣고 계시는 2387번님이시네요. 19개월 손녀가 엄마 따라 부르는 게 떠올라서 신청합니다. 조용할 겨를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네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와 늘 함께 주어서 감사합니다.

소프라노 신영옥 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였습니다. 이 곡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420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많이 섬기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저와 청년들이 섬김을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미 있었던 선교회 시간이었어요라고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네. 어머, 제주국동방송도 다녀가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 감사하네요. 네, 제주국동방송 다녀오신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나 7번님의 신청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눈물 신청해 주셨죠. 9029번님의 신청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주님의 눈물 함께 들으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이 찬양 들으니까 그 마음이 더 그죠? 주님이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1595번님께서요, 너무 습한 날씨에 조용히 뜰안 들으며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업무 중입니다 하셨어요. 맞아, 이런 날은 많이 움직이시면은 네, 몸이 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좀 이렇게 반경을 좀 좁히시면서 네, 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좀 지칠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또새힘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예수 선도단의 찬양 준비했고요. 2667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질병도 걸리고 예상하지 않은 실패를 겪으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끝났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런 상황으로 점점 내몰려 가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포기가 답일까요? 물론 빠른 포기도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본문의 나오미는 텅 빈 공허한 상황에 빠른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도 비전과 소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짝에 쓸모없는 호가 같은 이방 며느리 롯을 데리고 왔지만 운신의 폭은 더 작습니다. 외출도 하기 쉽고 사람들을 만난 모든 게 창피했습니다. 나오미는 슬프고 괴롭다는 뜻의 마라라고 부릅니다. 주변의 소리도 다 끝났다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고백한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없다고 통곡했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며느리 룻이 충성을 맹세하고 이삭을 주어온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에 나오미는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일하시고 있었고 놀라운 기적을 향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부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17절에 주운 양이 나오는데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에바는 20리터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한 호멜은 락이 한 마리가 치고 갈 수 있는 양이고 한 에바는 호멜의 10분의 1의 크기 양입니다. 학자들은 두 여인이 2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으로 봅니다. 아무리 룻이 근면 성실하더라도 남의 밭에 가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을 룻이 주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룻은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룻의 충성과 인애를 주목하신 하나님은 나의 충성과 인애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해서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답을 하나님께 찾지 않았던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시선은 늘 매순간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향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별하고 다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기 위해 기도를 쉬지 마시고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다른 분들이 있다면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보세요라고 말씀을 건네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룻이 얼마나 근면 성실한 여성인지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떠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두들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룻은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주운 후에 막대기로 이삭의 알이 붙어 있는 부분을 두들겨서 타작을 한 겁니다. 룻은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서 빨리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삭을 두들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갈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룻은 20미터가 넘는 보리를 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주운 것을 보이고 또 하나는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이만큼 주웠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도 이만큼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도 아닌 타향에서 이삭을 주울 수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룻은 엄청난 환대와 호의를 받아서 온 겁니다. 벼랑 끝 인생인 나오미에게 이제는 축복의 꽃길이 열린 걸까요? 깜짝 놀란 나오미는 말도 안 되는 결과에 대해서 19절에 세 가지 말을 건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두 번째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세 번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룻을 돌본 자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축복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묻고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함께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거나 용기를 준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인색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처럼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선포자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저녁이나 아침 식탁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나오미처럼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축복이 나오미와 룻을 돌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다면 축복의 통로자들, 축복의 선포자들이 되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 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 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 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럽의 임내였습니다. 네. 오늘 사랑이 뜨란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가 여러분께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자리가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계속 받고 있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오늘 또 11시를 기점으로 경북 구미, 또 예천, 김천 북부, 울진 평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네, 발효가 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야외 활동은 또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이웃의 안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 서머 스페셜은 끝났지만 이 폭염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건강을 또 지켜야 될 시기이기도 하죠.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말씀과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67번님께서도 네, 출첵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4540번님도 네, 들어와 주셨어요. 아, 그리고 9029번님께서요. 주님의 눈물 제가 다윗과 요나단의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이 곡이 아니었나 봐요. 아유, 그렇군요. 정성아님과 김성주님의 곡에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주님의 눈물, 네, 우리 9029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181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노래할 이유 있네. 저희 극동방송 아마 복음성가 경연대회 1회 때 네, 수상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암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노래할 이유 있네. 함께 하시죠.

노래할 이유 있네 실로암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3801번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이 찬양 가능할까요? 노래할 이유 있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곡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사연 있으신 분들 저희 사랑이 뜨란 2부 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청곡을 보내시면서요. 이게 신청곡 보낼 이유가 있네라고 하면서 왜이 신청곡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랑이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이제 모레 있습니다. 그죠?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고요.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최성우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기도와 관련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최성우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필요성, 방향성, 중요성, 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매장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선착순 50분께는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 예수님과 한달 살기라는 따끈따끈한 2026년도 상반기 베스트셀러 도서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세미나라고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짧게 전화로 한번, 이번 세미나를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목사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정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가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준비한 만큼 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라고요.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영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세미나 신청합니다라고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0386번님, 8665번님, 6653번님. 네. 그리고 3719번님께서도요. 세미나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487번님께서도요. 두명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의 책을 읽고 참 좋았는데요. 저자를 만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성령 충만 노방 전도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능력, 소원 이렇게 하시면서 8665번님께서도 세미나 신청해 주셨고요. 극동방송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5747번님께서도 네, 세미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시작인데 아마 입장은 조금 빨리 네, 저희가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점심도 든든히 드시고요. 네, 2시까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선착순 50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행사 당일 전날 또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포항 중앙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층에서 우리가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3층으로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네, 세미나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남미워십의 찬양 준비했고요. 3801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찬양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곡 함께 나눌게요.

남요십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신청곡 3801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2432번님께서 기도 세미나라고요. 네, 세미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또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이름과 또몇 분이 참석할 예정이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432번님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계속해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조정훈 씨의 찬양 함께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조정훈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아, 이 가사도 그렇고 제목이 참 네, 깊은 사명감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7169번님 샬롬 오늘도 사랑의 뜰안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내일은 이른 시간부터 영덕에서 일정이라 방송을 듣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가사고 회도 거부하던 아들이 군대에 가서 매주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같이 방송은 듣지 못하지만 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피아오쉽의 믿음의 유산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주셨어요, 그죠? 아들이 군대에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매주 열심히 또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아들이 군 복무 중이라 같이 방송을 듣지 못하지만 피아워십의 믿음의 유산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내일은 방송을 못 들으신다고 하셨지만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피아워십이 경주에서 찬양 집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저녁 6시 경주 제1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29일이죠. 네, 저녁 6시고요. 아마 5시부터 오픈을 할것 같긴 한데, 네, 타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런 집회인 만큼 가족들과 청년들,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함께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경주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또 집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01번님, 우리가 또 하나의 사무엘이 되어 조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아멘.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이래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준비한 끝곡은 9029번님의 신청곡 주님의 눈물. 일부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 곡이 아니었어요. 그죠? 정성아 그리고 김성주님의 곡이죠. 주님의 눈물. 좋은 사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참된 가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해줍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간다면 성령님께서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경우에는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님과 대화가 되며 친밀감도 느낄 수가 있으나 때로는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신호라도 위반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을 뒷자리에 모시면 운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그분께 나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모두가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성령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은 성령님은 내가 모르고 있는 안전한 길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훗날의 뒤를 돌아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적절한 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순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 미얀마에서 겪은 일이 생각이 납니다. 택시가 평소에 다니지 않던 골목길로 가면 혹시 나를 납치하려는 것인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불안해하는 저의 얼굴을 보았는지 길이 막혀서 자신이 잘 아는 골목길로 이용해 지름길로 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불안스러운 길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승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삶이 분명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구원을 받고서도 구원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거나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제3이라면 현재의 구원은 어렵담을 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향한 승화의 가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승화는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며 거룩해지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갈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승화의 가정을 건너뛰고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이 집을 잃고 숲속에 다른 새들과 함께 살던 독수리 새끼가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독수리로 돌아온 것이라면 승화는 그 독수리 새끼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산 정상에 올라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데 그 같은 일을 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빼고 온몸을 물에 맡겨야 물에 뜰 수가 있듯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승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렵게 살려고 하는 자아의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승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덜 좋은 것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땅에 사는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영광을 바라보는 삶의 측면에서 묵상해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입니다. 땅의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도 귀하던 장난감들이 어른이 되면 아까울 것이 없듯이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마음은 이미 세상 것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에 영혼이가 있습니다. 영혼이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영혼의 시간을 보낼 곳은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만큼 내 삶에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거룩의 크기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0: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로마는 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 외곽으로 나가 살다가 지하 공동 묘지인 카타콤에 평생을 숨어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평생을 그 지하에서 살게 하였을까요? 로마의 황제는 오만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일주일 굶주린 사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 한가운데로 내몰며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면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직 한마디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내 인생은 보장된다 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이 예수를 믿기를 외치며 찬양하며 죽어갔는데 무엇이 그들로 이러한 삶을 선택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삼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한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월요일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 무대에 선 스페인 축구선수 마크 쿠쿠렐라는 실력 못지않은 풍성한 곱슬머리로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 틈에서 어머니가 한눈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때론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카락 때문에 뛰지 못했다는 핑계를 남기지 않으려 남들보다 몇 걸음 더 뛰었습니다. 약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포기하는 대신 압도적인 성실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독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흘린 눈물의 씨앗들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울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0: 아멘. 감사합니다. 땀과 눈물로 흘린 복음과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옴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들으시는 그대로 예, 오늘 문자 안 보내신 분이라도 함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먼저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쟁과 성공이 아닌 정직과 성실이 중요한 가치임을 알게 하시고 속도보다 방향의 중요성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특별히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또 모든 교회와 목회의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21세기를 살아가며 각종 과학적 이기와 또 과학적인 또 많은 약물 이런 중독으로 아버지 훼손되어져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훼손하는 어떤 많은 사상들의 문제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을 주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모든 가정들이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산이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가정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신앙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의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모든 자녀들, 그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소속된 모든 단체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그렇게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1838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좀 긴급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정성두 목사님이 장으로 가는 장간막 동맥이 찢어져 급하게 혈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부터 극심한 복통이 있었고 밤에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와서 검사한 결과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주말에 아마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서 장개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오전 진료 보고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이틀 동안 약물 치료를 하며 경과를 보고 오늘 월요일 CT 촬영을 다시 한 후에 약물, 시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약물 치료하는 이틀간 호전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달받은 기도 내용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김은혜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에 기쁨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이미 약물 치료를 하고 계셨고 오늘 아마 CT 촬영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결과를 보고 약물, 시술, 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주실 줄로 믿고 예,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은혜 사모님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1838님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의 남편 우리 정성두 목사님 장간막 동맥이 찢어져서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지고 오늘까지 약물을 치료하고 병원을 옮겨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CT 활용을 주님께서 촬영을 확인할 때에 함께 이어주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어진 모습을 확인함으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건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수술보다 시술이나 약물로도 호전될 수 있도록 그 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CT 결과를 보고 결과를 어떻게 나오든지 그대로 맡겨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기도로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하게 하시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력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강력해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0: 오늘 CT 결과를 보고 나오는 어떤 결과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0: 잘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745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2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는데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와 모든 부분에 있어 원만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로 접수해 주셨어요. 우리 엄마의 마음이 참 많이
0: 맞습니다.
1: 아프실 것 같습니다.
0: 예. 친구 관계 네. 또 식은땀의 이야기 들었을 때 또 스트레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예, 많은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을 위해서 또 각 가정마다 있는 또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453번님 우리 고2 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학교의 생활과 친구 관계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몸에 문제도 나와 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는 등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올린 것은 이것을 걱정, 근심, 염려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2 귀한 아들 학교 생활 가운데 모든 친구 관계가 좋은 부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학업에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될 정도로 잘 준비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세워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은혜로 강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45번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0: 아멘.
1: 7453번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피난처가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서 18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귀한 응답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0: 본인이겠죠?
1: 글쎄요.
0: 네, 결혼 기도를 했으니까 아마 네, 본인이 아니겠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아마 기도를 예, 요청하신
0: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아유 귀한 기도네요. 예.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네.
0: 우리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815번님 결혼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15번님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님 이미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조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경제도 풀리고 주 안에서 모든 삶이 또 풀려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

0: 없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오니 주 뜻 안에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들 회개의 영 임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도록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손 대대로 복된 예수님 믿는 가문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세 가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또 네, 형제들, 부모 형제 조카들 네. 예수 믿도록 예. 그리고 가문을 위해서 네. 예, 이게 기도가 넘어가면요 결국 국가를 위한 기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8118님 주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기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구순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구순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장수하며 믿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순을 통해서 더 건강한 앞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조카들 회개의 영 임하시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 꼭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예수 믿는 가정 가문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인도하시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의 열방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이 기도대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8118번님의 가정과 어머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083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참 힘든 공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경쟁도 네. 심하고 네. 잘 하고 있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832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2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용고시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에 얽매여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믿음과 말씀과 기도 때문에 아버지는 오히려 공부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믿음 또 총명과 또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것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체력이 뒷받침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체력과 마음의 평강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셔서 잘 공부하고 잘 준비하고 잘 시험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딸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03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도 제목은요. 제가 아는 지인 여자 목사님인데 나이가 40살입니다. 결혼을 위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사역하고 계시며 건강하시고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고 사역을 도와주실 수 있고 맞습니다. 지지할 수 있는 예. 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1: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분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꼭 좋은 분 또 함께 또 사역할 수 있는 분으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038님 하나님 우리 아는 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살이라

0: 늦은 것 같지만 또 늦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잠시 놓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좋은 배필을 통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미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사역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두 배 아니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꼭 만나게 해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할렐루야.
1: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요청인데요. 240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넘어지거나 다친 것도 아닌데 오른쪽 옆구리가 너무 아픕니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데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청취하고 계신가 봐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빨리 이 아픈 부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셨을 것 같은데
0: 예.
1: 빨리 나올 수 있도록.
0: 오른쪽 옆구리 아마 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잠시 왔다가 잠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404님 요양병원에 있는 중에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아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통증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셔서 그 옆구리의 통증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옆구리 통증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미 나은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장애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 이 시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모든 장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2404님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그 통증이 있는 그 부분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1: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저자인 최성은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특별히

0: 선착순 50명에겐 최상은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꼭 함께 하셔야겠지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주제로 책을 쓰시고 또 기도의 주제로 귀한 저자와의 만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최상훈 목사님,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참석 신청하신 분들 다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는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누구나 와서 아버지는 기도 응답까지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와 진행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이 세미나의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또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또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미나의 순서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준비하는 포항극동방송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이어서 계속해서 395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부모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친정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재활치료 중이시고 혈전 안정화를 기다리며 스텐스 시술을 대기 중입니다.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난주 화요일 다리 수술을 하셔서 회복 중이신데 통증이 있어 힘들어하십니다. 평소 허리도 아프시고 심장도 약하신데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아버님은 내일 백내장 수술을 하십니다. 아버님도 심장 박동기도 하고 계시고 다리도 불편하십니다. 수술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네요. 네. 연세가 드시면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연약함을 많이
1: 맞습니다.
0: 보이시죠.
1: 예. 네. 그래도 미리 감사한 대로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3956분님, 우리 친정아버님 위해서 또 시아버님, 시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뇌경색을 앓고 계시는 우리 친정아버님, 또 다리 문제, 허리 문제 가지고 계신 시어머니, 또 백내장 수술을 하시며 또 심장 박동기도 하고 계실 정도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 또 시아버님, 하나님, 귀한 며느리의 이 기도의 부탁을 주님께서 이미 기억하시고 미리 감사한 대로 이미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이오니 하나님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십니다 선포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찾아오는 질병은 우리 인간들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미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혈관의 문제, 그리고 다리의 문제, 허리의 문제,

0: 백내장과 같은 신경과 또 시선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이미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혈액암 폐암 말기이십니다. 자녀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옵니다. 두 분 다 예수님 모르셔서 특히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압박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부모님을 부담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 아멘.
1: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회 없이 섬기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아멘.
1: 부모님 성함이 신병관 배순례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2: 맞습니다.
1: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예. 예, 건강의 문제에 네. 몰입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그죠?
1: 네.
2: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 네. 주님께 올려드리니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1: 네.
2: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네.
2: 하나님 7087님 귀한 우리 친정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혈액암 폐암 말기이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혼자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분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그 건강의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뒤에 계시는 우리의 삶의 뒤에 계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머님 또 아버지가 믿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이 간절함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병관 배순례 두 이름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이름이오니 이 귀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들의 건강의 문제 포함하여 하나님 영혼의 문제까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세상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7087번님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 아멘.
1: 이어서 379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군에 있는 막내 아들 선임병에 많이 밀려서 휴가를 제때 못 나와서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낭패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네. 많이 힘들겠는데요. 옛날 생각나면 많이 힘들 텐데
1: 네.
2: 그래도 믿음의 아들이 것 같으니까
1: 네, 네.
2: 예,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3797님 군에 있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번에 또 휴가를 얻고 싶은데 이 선임병에 순서에 밀려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을 우리 부모에게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부모에게 마음을 토로했지만 그 토로한 것으로 이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잘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군생활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군생활 동안 건강과 안전과 무엇보다도 군생활 중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이 예배자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0: 또 제대하여

0: 하나님께 그 인생으로 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잘 준비되어지는 군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1: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무익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힘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보석 PD, 기도의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 저는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Thank you.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 미움과 아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청년 시절 투병기와 육필일기 등 인간적 면모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개봉을 앞두고 전국 시사회와 좌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영화 청년 조용기는 19세 때 폐결핵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작성한 육필일기와 각혈흔적 그리고 회심과 목회 사역 전반을 다루며 희망의 목회자 이면에 숨겨진 신앙의 야성을 담아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시사회 이후 열린 좌담회에서 박종화 원로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경으로 소망을 전한 통전적 목회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고인이 교인들 앞에서 행한 공개회개와 북한 동포 지원을 한국교회가 이어갈 유산으로 짚었습니다. 김성경 목사는 이 영화가 한 인물의 위인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라며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양동근 씨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9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공식 개봉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서대문구 지명교회가 지난 22일 225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심 러닝 문화를 접목한 2026 봉주루 홍제천 희망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인 10여 명으로 러닝 전도팀을 꾸려 매주 토요일 홍제천을 달려온 지명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5km 코스를 운영하며 참가자의 65%에 달하는 2040 세대 및 지역 주민들과 교제했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참가해

0: 증언과 기도의 힘을 전했으며 이서구 담임 목사는 홍재천 회절강 설화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라처룽 부목사는 달리며 힘들 때 마신 시원한 물 한 모금처럼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교회를 기억해달라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회 당회 회의에서 장로 두 명을 레드팀으로 지정해 안건의 부작용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회의 개선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유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예장 대신 총회장로 교육원이 주최한 2026년 장로 평생교육 여름캠프 강연에서 당회 내 반대 의견을 공식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레드팀 운영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장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더하기 회의와 결정하는 빼기 회의를 분리하고 청년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전담팀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의나 재청, 정족수 등 어려운 회의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소장은 교회 회의가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성령의 인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소통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당진 감리교회가 파크골프와 만보걷기 등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니어 교인들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실버 선교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진 감리교회 노인대학은 올해 파크골프학과를 신설하고 대상을 만 60세로 낮춰 지역 어르신들과 운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제와 복음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실버 선교 지도자 세미나에서 보령 동대 감리교회의 만보걷기 사역 등과 함께 공유됐으며 시니어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에서 전도의 주체로 변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버 평생교육협회 사무총장 오만종 목사는 초고령화 사회, 한국교회가 노인을 돌봄 대상을 넘어 신앙의 선배와 선교적 주체로 세우는 사역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토요일 교회 배단이 홀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가정에 3,280만원 상당의 유모차 82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진행된 이번 행복담은 유모차 전달식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 주최로 열렸으며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강연자로 나서 보호출산제의 성과와 한부모 지원 정책 현황 및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국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3년째 이어온 유모차 지원이 한부모 가정 곁에 교회가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을 위한 지원과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해 강원용 목사의 20주기 추모 모임 내일을 위한 노래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경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동교회와 재단법인 여회와 함께가 개최한 이번 추모 모임에는 교계 인사와 타종단 인사들이 참석해 1945년 경동교회 설립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설립, 세계교회 협의회 활동 및 종교 간 대화와 평화 통일에 힘쓴 고인의 발자취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서는 박명림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의 추모사와 함께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강조한 강원용 목사의 생전 육성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4도로 경북지역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8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유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0: 내 힘을 못해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중앙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호연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베델에 이르기 전 야곱 가족이 행한 일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길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0: 김원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의 폭음 속에서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돌보시어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항중앙교회를 79년 동안 부흥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 더 다가가며 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마음을 쏟는 진실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진리에 바로 서서 공의를 행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제시와 통영시 일대의 폭우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차 미국 방문길에 있습니다.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선교사님들,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더운 여름 이곳저곳을 살피시며 사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미자리 교회를 섬기시며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에 대강교회 이호현 은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방신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한 야곱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시온 찬양대들과 모든 안내요원들, 모든 이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일상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53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나타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과 건강, 시간과 재능, 저희가 누리는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와 믿음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로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0분의 1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각양의 기도의 제목과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구별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믿음으로 작정하며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자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사랑하는 자녀분들과 함께 귀한 여정

0: 보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의리를 따라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포항대광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호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삼부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휴가를 감당하고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더해 주시고 더 새 힘 얻어 돌아오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곧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26년 그리고 어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는 꺾여갑니다. 이제는 가을이요, 곧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내, 국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건, 사고, 화재, 대지진, 폭발, 전쟁, 전부 어른들이 내 생일에 이게 처음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게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믿음 준비시키시는구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저는 사람 한 분, 두 분 세상 떠나도 아이고 세상에, 요즘은 10명, 20명, 100명, 200명 눈도 안 깜짝거려요. 여러분, 삼부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상반기 동안에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육간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삼부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절만 중심해서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도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살아가고 또 한 해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델에 이르기 전에 야곱이 행한 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나는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와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리고 세이 먹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아마 처음에 베델에 갔을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치다가 베델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베델에 제단을 쌓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한 1년쯤 2년쯤 있다가 돌아와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라헬과 연애하고 그리고 디나 만나고 그리고 아들 딸 놓고 살다가 그는 아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올라오다가 세겜에 머물러 버리지 않습니까? 세겜. 이 세겜 땅은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쯤 됩니다. 살기 좋고 문화적인 도시고 향락의 도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도시. 그만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10년이나 머물잖아요. 도취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디나도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친구 사귀고 하다가 그만 추행을 당해버리고. 근데 디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받아 3일쯤 가장 아픈 때에 그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죠.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여기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우리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오늘 여기 부엘세바에서 바딴 아람으로 도주해야 했던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 신상을 버렸다. 이방 신상을 버렸다. 이방 신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 할 일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방 신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다른 선 다 양보다 이건 안 된다. 그게 신상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대상이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가족이든 자녀이든 물건이든 어떤 취미생활이든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이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버려야 베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렸다. 근데 여기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말은 탐심을 버린다. 신약 성경에는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 욕심내는 것. 탐심. 탐욕. 이거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말은 결국 탐심을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가족 모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기 버리라고 하는 원래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떠난다, 중지한다, 멈춘다, 사라진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이방 신상을 떠나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 섬기는 것을 중단하라. 이방 신상들을 사라지게 하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원래 원문의 의미예요. 그 신약의 성경 용어로 말하면 탐심의 자리에서 떠나고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이르기 전에 그 가족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새로운 삶을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겠나.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저보고 목사님 요즘 교인들 걱정입니다. 아 왜?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못합니다. 교회 하나와 찾아가 보면 몸에 암이 걸려서 못 나온대. 그러면 당신 예수 안 믿나요? 아, 난 예수 믿습니다.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온대. 왜? 내가 아픈데 교회 가면 뭐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그 교회 사람 보고 나옵니까?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나오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 교회를 다 지었다 할 때, 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걱정을 크게 하더라고요. 힘들면 더 나오고, 힘들면 더 기도하고, 힘들면 더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안 나온대.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이. 예수 안 믿으면 가니까 믿는데 믿는 사람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제는 버리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딸들과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 여리고성은 손 하나 안 대고 이겼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냥 가서 한번 악! 과만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아이성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거기에 아간이 성을 점령할 때 탈취한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탐심으로 욕심으로 자기에게 쌓아놓았어요. 그것이 발각되어서 전부 다 돌로 던져서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어요. 탐심이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돌무더기요 다 묻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버리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제가 계속 전쟁에 승리하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제가 장병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각자마다 그 배낭에 뭔가를 가득하게 그냥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게 뭐냐 조사해 보았더니 먹고 마시는 음료나 실탄이 아니라 성을 점령할 때마다 얻은 노량무들 금덩이 무슨 뭐 반지, 보석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막 가득히 싣고 다 집결시켰어요. 다 내놓으라. 그래서 수북하게 각자가 그저 가져다는 걸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불살아버렸어요. 그 다음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욕심내고 탐심을 내고 그것을 메고 다녔으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욕심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것 다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자,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고 정결케 하고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정결하게 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도 정결의식을 행한다 혹은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도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삶에 기로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회개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아멘. 난 끝났다. 이건 구원파입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나중에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참 편하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또 넘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실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실 안 그러겠다 그런 것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이 올수록 회개해야죠. 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온 동네를 집어삼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건물이 꼭 무슨 무엇을 쓰러지고 살아. 저는 그때마다 에이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얘기보다도 일을 얻잖아. 일을 얻잖아. 자동차가 막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그러하였고 베드로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2절.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기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야곱이 세겜에서 즐기듯이 그 즐김으로 끝나면 끝났잖아요. 자신을 잠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렸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하는 복,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 천년왕국의 복에 이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새 출발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창출이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 그 임금 되고 나면 뭐 후환이 두려운가 봐요. 그 과거사 청산.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한다는 의미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왕들이 그랬어요.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건강한 새 출발, 진정한 새 출발은 과거의 잘못된 것, 과거의 역사,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 모두의 역사로 알고 정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상을 부리는 것, 탐심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요약하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오고 집에 가면 좀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오늘 교회 갔다 오나 1년 댕기나 10년 댕기나 똑같으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도 교회 오셨다가 또 한 주간의 삶이 또 남은 생애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의복을 바꾼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교대한다, 움튼다, 새롭게 한다. 운동기에 달리기 개주가 있잖아요. 개주. 내가 달려가서 바톤을 탁 넘기면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냥 놓치면 그건 지는 거니까 달리는 거예요. 바톤을 받은 사람이 달려야지 바톤 가지고 갈 때는 천천히 달리고 바톤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열심히 달리고 온다. 그건 소용없는 바톤 주고 난 다음에는 그냥 쉬어도 돼. 오늘 우리는 바톤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달려야 돼.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뭐 토색하고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새로운 결단이었어요. 주님 만난 이후에 그런 결단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난 이후에 갈수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떼었습니까? 시작. 나는 임시하며 증거하고 번성하고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의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제 우리도 정말 죄악된 삶, 탐심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말 늘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으로 정말 너의 후손에서 왕이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다 네게 주고 네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정말 야곱이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야곱처럼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결단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오늘 이 포항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0: 하나님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복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대에 내려가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삼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야곱과 같이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삼부예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중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영원무궁토록 길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중앙교회 054-275-2151번 054-275-215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화장품을 고르시나요? 북한에서는 남한산 화장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화장품의 내용물을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담아서 북한으로 들여가는 방법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부 부유층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쓰는 것이 경제력이나 인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 한국 화장품을 어디서 구했는지 또 어떤 제품이 좋은지 서로 나누기까지 한다죠. 당국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속해서 원하는 것까지 찾는 것까진 완전히 막기가 쉽진 않은 모양새죠. 우리에겐 화장품 하나를 고르는 것도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런 작은 선택조차 통제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평범한 일상과 더불어 무엇보다 참 자유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 데이.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리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사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수원에서 복음통일 위해 기도하며 출첵합니다 하신 청취자분도 계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와 함께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도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첫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처음 사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얼마나 여기보다 더 더울까요? 어서속히 복음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8845님, 아멘.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 이게 참 건강에도 좋지 않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하얼빈에서 듣고 계시다는 어플리케이션 출석 인사 도착했고요.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담게 해주세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의 사명인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그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신청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나눠주신 우리 0834님, 유리 창문 밖에 있는 해가 너무나 뜨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가을꽃들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참 예쁘네요 하셨어요. 벌써 가을에 피는 꽃들이 봉우리가 졌나요? 0834님, 너무 예쁜 풍경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신청 찬양은 저희가 다음 찬양은 준비하고 있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오 해피데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선곡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오 해피데이에서는 여러분이 나눠주신 신청해주신 찬양과 더불어서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찬양으로 가득 채워보는 월요일의 오 해피데이,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는 또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선물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신 경기도 광주

혹시 송정동에서 듣고 있어요.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OEPD 식구들 샬롬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서로의 그런 문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찾아오신 한분한 분에게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583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6009님, 고향시 병원에서 방송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이 울려 퍼질 때, 그리고 6009님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한곡더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문자,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신청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축하 사연들 계속해서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문자로 출첵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석 인사,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 한 줄의 기도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안 돼서 방송을 못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들으러 왔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셨던 2019님 반갑습니다. 오늘 휴가신가요? 전주에서도 찾아와 주셨어요. 전주는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요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에 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5189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감사로 고백하면서요. 성남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우리 8055님, 와, 20년 넘게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OAP데이에서도 정말 자주 찾아오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8055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왔어요. 몰래 일하다가 듣다가 몰래 들을 수 없게 되다가 오늘 드디어 들으러 왔네요. 할렐루야. 아,

라디오를 몰래 들으시다가 사정이 생기셔서 못 들으시다가 우리 찾아오신 어플로 찾아오신 5958님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선물 또 같이 보내드리고요. 신청 찬양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우물정 1069

안녕하십니까? 살길 찾아 중국 땅으로 떠나온 함북도에서 온 김향리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며

0: 신선역으로 부르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남을 받고 그 어떤 황금 만능에도 비기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보스로 영원히 모시고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외 땅에서 우리가 목매어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멀리 울려 퍼지어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통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를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향미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보면 복음에는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항상 뼈저리게 느끼며 기도합니다 하시는 1916님도 계셨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이찬양의 한 소절과 은혜의 나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신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도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8235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북한을 위한 이 기도를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이 마음을 끊이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8531님, 저희 엄마도 실향민이신데 친정 식구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분단으로 인한 모든 눈물과 한숨이 그 탄식에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신 새벽 기도의 힘을 이야기하신 우리 5152님의 신청 찬송인데요.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나무가 북 가운데 어둠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하면서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먼저 내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생방송 OAP 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캐나다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고 어린이들까지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동성애 독재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조차 동성애자의 장기 기증을 제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적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높은 에이즈 유병률 때문인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 정책 때문에 동성애 인권단체로부터 항의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1986년 세계 최초로 폐 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88년에는 간장을 대체하는 수술을 성공하는 등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나라인데요. 그런 캐나다의 보건당국이 내린 결론은 남성 간 성행위 하는 사람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가진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헐쩍 일어나가지고 있던 여보시오, 당신 왜 예수 욕해?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욕하지 마라. 그리고 소리를 팍 지른 거예요, 제가. 근데 입이 돌아온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러고 고대병원 후문 앞에 늘 기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희 목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정희 목사님은 참 여러 곳이 아프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으셨던 분인데요.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지금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위암이 걸려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김정희 선사님 괜찮으시죠? 그래서 난 많이 아파 그랬더니 예?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도 극동방송은 늘 틀어놨던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이제 말을 약하니까. 그러고 나서 산에서 갔다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엑스레이 찍잖아요.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불러 태웠다 그러죠. 그 자국이 있어요. 엄지손가락만하게. 근데 의사들은 위암 수술하셨어요? 이래요. 아니요. 수술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요. 그래요.
2: 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김정희 목사님께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1: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늘 극동방송 들으면서 누워서 힘이 없어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방송은 막 어디 오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라디오를 지금도 못 버리고 그냥 틀어놓고 그걸로 틀어놓고 있어요. 방송을 듣는 자는 정말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 있으니까 24시간 틀어오니까 새벽에 3시만 일어나가지고 방송 찬양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2: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에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합니다.
1: 의사들이 막 웃는 것이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마치 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의사한테나 간호원한테. 그러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으로 환자들을 수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저는. 그 말을 말해. 항상 수술실에 들어가면 항상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마치 전에.
2: 김정희 목사님은 또 병원 신세를 집니다. 이번에는 뇌출혈이었는데요. 언어장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1: 그래서 병원에 응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 그래가지고 뇌 수술해가지고 머리 이제 빡빡 밀고 중환자실에 3일 있고 병동에 올라갔는데 언어장애가 온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손이 달달 떨리고 물을 먹는데 옆으로 새고.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고

0: 왔는데 옆방에 암환자인 것 같아. 머리 빡빡이고 머리에도 뭘 전거지를 뒤집어쓰고 왔는데 우리 방에 그 간병인 그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 방에도 예수 믿는 것이 뭐 사모라는데 우리 권사라는데 이 방에도 목사라는 것이 막 이러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헐쩍 일어나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왜 예수 욕해?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욕하지 마라. 그리고 소리를 팍 지른 거예요, 제가. 근데 입이 돌아온 거예요. 터진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전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때도 극동방송은 항상 내 머리맡에 틀고 있었죠. 지금 있는 라디오로. 저는 극동방송이 굉장히 소중하고 방송, 그 라디오 그 방송이 참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1: 극동방송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극동방송이 품고 있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함께 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매일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0: 사랑하는 우리 모용 장로님,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내 눈에서 눈물 그만 흘리게 해요라고 하는 소리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온이, 세정이, 우리 며느리 정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1: 든든한 부근 장로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이어 함께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는 김정희 목사님의 외침입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많이 사랑하고 후원하고 중보합시다. 그리고 많이 전파합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김정희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문 앞에 서 있는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올 때에 사실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또이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어떤 계획되어서 순서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깨워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베드로는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도 어떻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갇혀있던 그 감옥을 빠져나와 한참을 지나서 한 거리를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께서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손에 벗어난 것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을 뻔한 그가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우연하게 살아났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그 살아난 것이 운이 좋았다라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로워서 풀려났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운이나 실력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쉽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함께 동락해였던 그 야고보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자기 자신은 풀려났는지에 대해서 아마 당시에는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또 지금 자기 자신을 감옥에 이끌어내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으로부터 성도의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꽉 막힌 문 앞에 설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열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셨는데 마치 내 능력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한것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른 것까지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 의지가 대단하고,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정신이 들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집에 모여 있던 이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잡힌 그 베드로, 어떻게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날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되고 누구는 이렇고 또 누구는 어떻고 하는 이런 사람의 소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소리로 충만한 집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충만한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장면은 아주 매우 인간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던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장면이 조금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열수 없고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 감옥의 문은 마치 자동문처럼 스르르르 열린 것이

감옥의 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열릴 것 같았던 그 기도하던 교회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로데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더 놀라게 우리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상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그들의 기도대로 진짜 베드로가 살아서 그들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로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인이,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안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가 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이지 않겠냐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다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설마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여전히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요. 응답이 문 앞에 와 있다 해도 믿지 못해 불신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불신과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도했는 이들이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두려움을,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마저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던 이들의 믿음이 완벽해서 베드로를 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확신으로 가득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작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린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엄청 놀라는 장면이지요. 기도의 응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문을 열고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아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두려움 안에 머물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며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그 길을 알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순식간에 놀라서 시끄러워졌지요. 아마도 그들의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짓을 해서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옥에서 이끌어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고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또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마치 자기의 영담처럼 꾸며서 자기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간증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이 간증을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의 내용은 내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일 것이고, 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일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 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듣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온 교회가 지금 베드로 자기가 잡힌 그것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지 않습니까? 각기 흩어져서 각 집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혼자 딸랑 살았다고 멀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증언은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될 때 다른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본문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19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날이 새자 감옥 안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자기들이 지켰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찾지만 그 베드로를 찾을 수 없자 결국에는 그들을 지켰던 이 베드로를 지켰던 그 파수꾼들을 심문하여서 죽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헤롯은 베드로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을 닫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을 세워서 베드로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주님의 손으로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교회는 놀라고 세상의 권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인간적이면서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은 여셨지만 기도하는 교회의 문은 열어주지 않고, 또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응답이 문 앞에 서자 믿지 못했던 것이 교회였지요. 그런데

0: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기에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비록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을 믿으며 다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에어컨을 이제 틀지 않고 자도 되죠. 덮는 이불, 두꺼운 거 살짝 꺼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차가운 물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네요. 최근에 제가 귀뚜라미도 봤습니다. 이제 긴팔에도 눈이 갑니다. 예, 곧 가을이 온다는 거죠. 기도하기 좋은 날씨, 찬양하기 좋은 날씨,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볼까요? 우리의 사명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2026년 후반전 다시 한번 나의 사명, 나의 비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계획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박영희의 목소리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8월 24일 월요일,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계약하신 분 계세요? 좋은 소식 갖고 계신 분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와요. 다릅니다. 물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바람이 다르죠.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 그렇죠.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 제가 가끔 이제 밤에 어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에어컨이 없고 이제 선풍기가 없는 데는 더워가지고 밤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막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는데 야, 기도하기도 딱 좋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달려가 보자고요. 이번에 이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네, 귀여운 목소리로 신선하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이제 이거 막 율동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예전에 우리 귀여운 딸하고 엄마하고 제가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이렇게 이제 또 문자가 왔는데 남편과 함께 새 가족이 정말 기쁨으로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제가 사연을 받고요. 지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용선주님 되시죠?
1: 안녕하세요. 네.
0: 예,
1: 네.
0: 바로 아시네. 예.
1: 목소리가.
0: 아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1: 네.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지난번에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네. 예전이죠. 근데 네. 제가 그 문자 받고 용선주님께 전화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 네.
0: 그때 우리
1: 저희 아이랑 같이 혹시 듣고 있다고 보낸 문자 말씀이실까요?
0: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튼 지금 네. 교회를 잘 다닌다고
1: 맞아요.
0: 제가 들었고.
1: 네, 맞아요.
0: 아이가 극동 방송에서는 왜 이제 전화 안 주냐고.
1: 맞아요. 안 그래도 그때 듣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제 전화 안 했지? 제가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거다 했는데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날 한번 문자 보내볼까 하고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0: 제가 용선주님하고 그 네. 우리 아이하고 그때 네. 전화 연결됐던 게 아마 작년이잖아요.
1: 네.
0: 작년.
1: 네.
0: 작년에
1: 맞아요.
0: 작년에 이제 재밌게 네. 귀엽게 통화하고 나서 네. 교회 가고 나서는 저하고 통화 안 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교회 언제 가셨어요? 그때 바로 갔나요? 아니면 조금 뭐 뒤에 갔나요?
1: 그때 한 주 가고 그러다가 아무튼 그 이후로 다니게 됐어요. 잘 다니고 또 감사한 거는 아이도 유튜브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0: 네네.
1: 또 너무 적응도 잘하고 요즘에 또 막 성경학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름 현장이요.
0: 예예.
1: 또 그때 또 성경학교 막 기대하고 있을 그런 시즌이었어서 또 올해는 성경학교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그런 노래에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
0: 야.
1: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야 그때 지인이었잖아요. 지인.
1: 네, 맞아요.
0: 지인이 올해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했겠는데요?
1: 지금 7살이라 내년에 이제 입학해요.
0: 아, 올해 7살이구나.
1: 네, 올해 7살이에요.
0: 그래요. 네. 교회는 어느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 가셨어요?
1: 네, 온누리교회요.
0: 온누리교회.
1: 온누리교회 양재에 있는데 그 신혼부부 수능 도곡 캠퍼스라고 생명여자고등학교 안에
0: 네네.
1: 그 교육관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온누리교회 다니고
0: 그럼
1: 있습니다.
0: 그럼 신혼부부 그쪽으로 가셨어요?
1: 처음에 이제 아기가 막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막 한창 그럴 때였는데
0: 예예.
1: 그때 이제 신혼부부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약간
0: 예.
1: 신혼부부거나 아이가 어린 그런 가정을 위한 공동체가 있어요.
0: 예예.
1: 일단 지금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해요.
0: 이번에 가신 것도 그쪽으로 가셔서 소모임도
1: 네,
0: 하시고
1: 네. 네.
0: 잘 됐네. 야 아직도 신혼처럼 사시나 봐요.
1: 아 그렇진 않아요.
0: 예. 아니 제가 그때 용선주님하고 네. 그때 그 네. 이후로 제가 명절 때 전화 막 하고 그러진 않았죠. 안 했나요?
1: 명절 때
0: 예.
1: 아, 그때
0: 특집으로
1: 한번 제가 한번 저랑 통화하시고 나서
0: 예.
1: 그 가정의 달에 한번 잘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전화가 와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뭔가 예. 특집 그런 때 이렇게 전화를 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 그렇죠. 다니게 됐다고 그때 가정의 달에 남편까지 같이 출연해서 다니게 돼서 이제 잘 다녔으면 좋겠다.
0: 그래요. 남편도 출연했었잖아요.
1: 네. 네, 남편이
0: 맞네,
1: 말 안
0: 맞네.
1: 해가지고.
0: 그러니까 그때 네. 우리 첫 통화하고 나서 그다음에 방송을 또 한 번
1: 네.
0: 했었어요.
1: 맞아요.
0: 그때 다시 온누리교회도 다닐 때였잖아요.
1: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 한다.
0: 다녀보려고 이제, 한다.
1: 예, 네, 이제 좀 열심히 그때까지 사실 열심히 막 안 다녔으니까
0: 다니기 그렇죠? 거의 이제 뭐 네, 시작 이제, 전이었구나.
1: 예, 네, 왜냐면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긴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다녀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0: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이제 정말 적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0: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은요? 남편도요.
1: 그때 전화를 주시니까 이게 왠지
0: 네.
1: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0: 예.
1: 저만 통화했을 때랑 또 다르게
0: 예.
1: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서 아이도 그때 약간 통화를 같이 하게 해주시고 남편도 통화를 하게 해주시니까
0: 예.
1: 왠지 모를 약간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 좀 생기나 봐요. 아이한테도.
0: 그랬구나.
1: 나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게 하면서
0: 지켜보고 있다.
1: 아이도
0: 그러니까.
1: 네, 가기로 약속을 같이 선포를 했으니까
0: 예예.
1: 제가 그냥 말하는 거랑 다르게 확실히
0: 예.
1: 교회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통화 때는 지인이하고 용선주님만 통화가 됐는데 그때는 남편 통화 안 했었거든요.
1: 네. 근데 첫 번째 때 거의 저만.
0: 그렇죠.
1: 거의 다 옆에 있을 뿐. 네.
0: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그때 막 수줍어하면서 남편도 통화를 네. 했던 기억.

0: 꽤나요.
1: 네, 맞아요.
0: 그쵸? 그러고 나서 남편이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지셨구나.
1: 네.
0: 잘 됐네요. 아유, 온 가족이 이제
1: 감사합니다.
0: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군요.
1: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0: 야, 진짜. 그때 그 선물도 잘 받으셨잖아요. 예?
1: 네, 잘 받았어요. 맞아요.
0: 그때 보니까
1: 감사합니다.
0: 꽃바구니도 받았죠?
1: 아,
0: 아닌가?
1: 맞아요. 그때 꽃대머리 주셨어요. 제가 저희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0: 그러니까
1: 딸 앞으로
0: 꽃바구니도.
1: 보내주셔가지고 생애
0: 그러니까.
1: 첫 꽃다발을 주셔서.
0: 와. 지인이 지금 옆에 없습니까?
1: 네, 유치원 갔습니다.
0: 아유, 지인이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정말 귀여웠는데.
1: 네.
0: 똘망똘망 하면서 똑똑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는
1: 네.
0: 정말 잘 이제 등록도 하시고 소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잘 다니시니까 저랑 감사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 아유, 진짜 감사하네요. 그때 주셨던 문자가 세 가족 모두 매주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 야, 그리고 또 지인이도 유치부 적응도 잘하고 있고.
1: 네.
0: 아, 근데 그
1: 감사해요.
0: 지인이가 극동방송에서는 왜 전화를 안 주나? 뭐 이랬는데. 아, 오늘 또
1: 네.
0: 지인이도 있었으면
1: 아,
0: 좋았겠는데.
1: 너무 아쉽네요, 진짜. 전화 아니다.
0: 다음에 지인이 있을 때 한번 문자
1: 네.
0: 주시면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다시 한번 또 드려야겠네요. 예. 네.
1: 아, 네, 꼭좀 주세요.
0: 이 시간에
1: 네.
0: 지금 지인이하고 들을 수 있어요?
1: 네. 저희가 딱 방송이 나온 시간이
0: 예.
1: 유치원 끝나고 나서 딱 그때 그 사이 한 15분에 하원을 해서
0: 네네.
1: 제가 차에 태우면은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이제 아이가 듣거든요. 들을 때마다 이제 항상 자기가 아이들은 나도 나한테 또 전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0: 지난주에는요, 지인이
1: 네.
0: 같은 친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1: 네.
0: 1학년인가 2학년하고 통화를
1: 네.
0: 했는데, 막 자기가 방학이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선물을 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색연필은 없어요? 나 이러더라고. 얼마나 귀엽고 재밌었는지. 방학 중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통화하고 싶다고. 아이들도 이게 재밌나 봐요, 전화 통화가.
1: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방송이 너무 짧아요.
0: 그래요.
1: 아, 이게 좀 원래 2시간이었다가 좀 되게 좀 줄었잖아요. 예전에 약간 앞타임이 약간
0: 아,
1: 바뀌었잖아요. 몇년 전이긴 하지만
0: 예.
1: 새끼랑 3시를 깨우는 언젠
0: 그쵸,
1: 바뀌었잖아요.
0: 3시 하다가
1: 그러면서 좀
0: 세상으로 바꾸고 뭐,
1: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기에 조금
0: 예.
1: 아쉽더라고요.
0: 아,
1: 조금 더
0: 그래요.
1: 길게 편 근데 목은 아프시겠지만 길면 그래도
0: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 네.
0: 자, 우리 용선주님이 가장
1: 네.
0: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 인생 찬양이요?
0: 예.
1: 너무 어렵네요.
0: 뭐가 어려워요? 딱그 인생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 옛날에, 아니면 뭐 지금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으로 내가 은혜 받는다. 딱 그거 있잖아요, 보면.
1: 하나를
0: 아, 그게
1: 꼽기가 쉽지
0: 어렵죠? 하나를
1: 않은데요.
0: 꼽기가 어렵죠?
1: 네,
0: 수도
1: 하나
0: 많아가지고
1: 꼽기가
0: 인생 찬양.
1: 어려운데,
0: 그 중에서
1: 제가
0: 하나를.
1: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0: 네네.
1: 저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마음으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0: 네.
1: 저희 아이가 항상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0: 네네.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0: 예.
1: 저희 아이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말씀으로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늘 기도와 함께하는 아이로
0: 네네.
1: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지금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0: 와. 자, 우리 지인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들려줄 수 있거든요. 자, 지인이에게 사랑의 메시지 큐.
1: 아, 지인 얘기예요?

0: 지금 우리 지인아 하고 예.
1: 자. 어, 사랑하는 지인아, 지인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인이와 함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0: 괜찮을까요?
1: 아유 좋습니다. 우리 지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네. 소식 정말 세 가족이 주일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아, 예, 정말 좋은 네. 소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해요.
1: 예, 우리 지인이가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나누면서 예,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찬미워십의 키즈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인이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하셨기 때문에 예, 지인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귀여운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부페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지난번에 문자를 주셨는데 10년 좀 넘은 방학에서 지금 개학을 하신 것 같아요. 잘 회복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고 통화를 꼭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8737번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0: 컬러링만 지금 올리고 있네요. 자, 우리 8737번님 꼭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1: 네, 여보세요?
0: 받으셨네. 여보세요? 자, 저 극동방송 네?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네. 괜찮으세요?
1: 예, 괜찮은데.
0: 저는 이제 안 받으실 줄 알고 탁 끊으려고 했는데 딱 받으셨네.
1: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0: 신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떤 신청?
1: 전화 그러니까 지금 네. 새끼라 거기 이렇게 전화 제 친구한테 전화 갈 수 있게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시간이 안 나가지고
0: 그랬군요.
1: 네, 신청을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0: 저는 이렇게 우리 8737번님께서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를 제가 이렇게 네.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이분한테 제가 꼭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좀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 문자를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10년 좀 넘은 방학 끝에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들은 예. 30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요즘 예. 예배 자리 회복돼서 새벽 예배도 예.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
1: 예, 맞습니다.
0: 야, 그러니까
1: 제 목이 예. 제가 새벽 예배 나가고 울부짖다가 목이 지금 이렇게
0: 그렇구나.
1: 됐어요.
0: 10년 예. 방학을 하다가 이 예.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통화는 안 됐지만 알아서 그냥 교회를 가신 거 맞나요?
1: 예, 맞아요.
0: 와, 그렇구나.
1: 저기에 통로가 돼주신 예. 축복의 통로가 돼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홍콩에서 예.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홍콩 한인순복음교회에서 처음 했을 때
0: 예.
1: 그때 이제 지휘자로 잠깐 해주셨던 분이 중국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0: 예예.
1: 예. 예,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찾다 못 찾았는데
0: 네.
1: 어떻게 생일이 갑자기 카톡에서 떠가지고 제가 그냥 선물을 보냈는데
0: 예.
1: 십몇 년 만에 연결이 된 거예요.
0: 예예.
1: 아 근데 이거 라이브로 되는 건가요? 지금?
0: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예.
1: 어머 웬일이야.
0: 어머.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연락이
1: 예,
0: 돼가지고.
1: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신랑하고
0: 네.
1: 정리가 다 저는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0: 예.
1: 저는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0: 예예.
1: 예,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0: 예.
1: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두 번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랑의 존재를 안 알렸어요. 이제 헤어질 거니까.
0: 네네.
1: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 번째 통화할 때 그냥 동거인이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시면서
0: 예.
1: 혼인신고 여부도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제가 홍콩에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2시간 걸려서 다니는 데를 배우자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새벽 기도 100일 기도를요.
0: 네네.
1: 예,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꽃까지 꽂아가면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0: 네.
1: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닌 거예요.
0: 저희 신랑이
1: 제가 별명을 고구마 한 박스라고 붙인 게
0: 네.
1: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0: 네네.
1: 말을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제가
0: 예예.
1: 말을 하기 전에는 그래갖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0: 예.
1: 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니야. 그렇게 저 혼자서 단정을 친 거죠.
0: 예,
1: 예. 그래갖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일단 예배 자리 먼저 회복을 하라고
0: 예.
1: 알려주셔서
0: 예.
1: 일단 예. 근데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0: 예.
1: 간 곳이 이단교회였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예예. 그러니까 예.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0: 네.
1: 간판도 순복음교회로 돼 있는데
0: 예.
1: 들어가면서 거기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라인이 맞나요? 하고
0: 예.
1: 여쭤봤는데
0: 예.
1: 맞대요.
0: 어.
1: 맞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영훈 목사님 가끔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저희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의심 없이 다니다가
0: 네.
1: 이제 제가 봉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막 다니다가 뭐 독거 노인부터 알코올 중독부터 이렇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막 제가 하고 싶었던 봉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제가 그 봉사를 하고 다니다가 말씀을 딱 듣는데 아닌 거죠. 띵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0: 네.
1: 이제 교주시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여자 목사님이신데
0: 예.
1: 교주시더라고요.
0: 예예.
1: 예. 아. 예, 그래갖고 이제 한바탕 하고 나왔죠. 막 진짜 그 순간 너무 이
0: 예.
1: 너무 배신감에 화가 나는데요.
0: 예예. 그래서 나와서 예,
1: 예, 나와서 그러다가 그 후로 이제 10년.
0: 아 그러고 방학이었구나.
1: 그 방학인데
0: 예.
1: 저 나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0: 네네. 이게

0: 이게 하나 한번 씌이니까요. 네네. 이게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1: 아, 아, 예예.
0: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가 돼서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천호동이거든요.
1: 네네.
0: 예, 천호동이어서 거기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감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제대로 만났네.
0: 예. 예, 제대로 만났어.
1: 제대로 만났어, 제대로.
0: 그래갖고, 제가 회복한 날이 6월 14일 날,
1: 네.
0: 신랑이랑 같이 꼬린 시켜주셨어요.
1: 같이 고구마 한 박스인데 예. 받아들였구나.
0: 고구마 한 박스.
1: 아이고, 그 작년인가요, 그게 지금?
0: 아니요.
1: 올해인가요?
0: 올해? 올해요.
1: 올해구나. 그러니까 문자 제가, 올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문자였던 것 같아요.
0: 예, 야. 근데 6월, 제가, 저는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학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회복을 먼저 한 다음에
1: 예, 예.
0: 이 사람을 전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죠.
1: 어...
0: 아버지 계획은 그게
1: 그렇구나,
0: 아니었죠.
1: 그렇구나.
0: 그리고 예, 그래갖고 그 전날까지 제가 폭주를 했거든요, 이 사람한테. 예, 예, 예. 토요일 저녁까지.
1: 예예. 예.
0: 길거리에서는 맹정신에 그것도.
1: 네네네.
0: 그래서 막 폭주를 하고 막 예. 길거리에서도 욕하고 막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1: 예.
0: 욕을 이 사람한테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1: 예예. 예.
0: 예 그러다가 어떻게 일요일 날 같이 꼬리를 시켜 주셔서
1: 예.
0: 6월 14일부터 그리고 6월 15일부터 새벽 기도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설날 예배 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 네.
0: 저번 주부터는 성가대까지 같이 성겨요.
1: 할렐루야네. 와.
0: 할렐루야예요. 신랑은 교회도 처음이고 성가대 악보도 볼 줄을 모르거든요.
1: 근데 남편도 지금 같이 교회 다니고 찬양대도 같이 그럼요. 하고 있습니까?
0: 그럼요.
1: 이야, 그렇구나.
0: 같이 해요. 신랑은 야. 테너고 저는 소프라노인데
1: 소프라노.
0: 제가 목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 때마다 이렇게 울부짖어가지고 목이 지금 이것도 많이 가라앉은 건데
1: 네네.
0: 말조차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러거든요. 예, 예. 어떨 때는 예. 그런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도 이거는 진짜 은혜로 부르는 거죠. 제가
1: 예, 예.
0: 성가대 연습실만 딱 일요일 날 앉으면
1: 네.
0: 목이 터져요.
1: 어이구, 그렇구나.
0: 터져서 소프라노에서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1: 예. 야, 이게 보니까
0: 들을 정도로. 예,
1: 이게
0: 예.
1: 보니까는 제가 이제 새끼라 예. 전화 연결하다 보면요.
0: 예.
1: 우리 8737번님하고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0: 예,
1: 이분들이 2단에 있다가 2단에 예.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시면은
0: 예.
1: 이제 기존에 우리 정통 교단의 교회를 잘 못 가시고 방황을
0: 예,
1: 하시더라고.
0: 맞아요.
1: 방황을 할 때 극동 방송을 예. 들으세요.
0: 맞아요.
1: 극동 방송을 듣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랑 이제 연결이 예. 되면서 그래 예. 내가 다시 나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신천지에 있던 분들 하나님의
0: 예.
1: 교회에 있던 분들 뭐 뭐
0: 예.
1: 안식교회에 있던 분들 많은 분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네, 와.
0: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1: 예예. 예.
0: 교회 회복하기 전에 제가 극동 방송을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방황할 때
0: 기적이 생긴다는 게 제가
1: 예.
0: 진짜 이거 저 나가갖고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 예예. 예. 그러니까 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10년 방학 중일 때 그때 이제 극동 방송을 들은 거잖아요. 2단에서 나와서.
0: 예, 나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복하기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봉사를 저는 봉사를 다녀야 저는 사는 걸 알거든요, 제가.
1: 네네네.
0: 예, 그래갖고, 저기 어르신들 이제 밥 해드리고 식사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거를 봉사를 했었는데.
1: 네네.
0: 거기에 목사님이, 저기 종교방송 채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1: 그게 극동방송이었군요.
0: 근데 그게 극동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다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저기 받게 된 게 극동방송이었어요.
1: 그렇구나.
0: 예, 네, 그래갖고 회복되기 예. 전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네, 근데 문제가 제가 이게 10년이라는 세월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1: 네네.
0: 그, 예, 네,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스러워서. 근데 그걸 여기서 30년,
1: 네네.
0: 30년 되신 분 그 얘기를 듣고,
1: 네.
0: 나 10년이니까. 30년 되신 분도 계시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1: 예, 맞아요. 3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0: 아, 예.
1: 50년도 있고 많아요.
0: 진짜 할렐루야.
1: 아무튼 우리 8737번님 하나님께로 예. 어렵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정말
0: 네.
1: 정말 축하드리고 자,
0: 감사합니다.
1: 이 시간에

0: 랑 예. 우리 감사 기도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1: 아, 예, 예, 예.
0: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예.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저 제가 예. 회복하는 기간 중에 그 제 저 하나밖에 없는 배꼽 예. 친구가 있는데 그 예. 친구도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0: 예예.
1: 그 친구가 교회 욕하던 친구였어요.
0: 네네.
1: 부모님이 남녀혼인개교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믿다가
0: 네네.
1: 어머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0: 네.
1: 예,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0: 예.
1: 뭔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욕을 하고 다녔던 친구였어요.
0: 네네.
1: 근데 그 친구 제가 새벽 기도에서 가고 무릎 꿇고 제가 예, 통곡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려가지고 꼬린시켰어요.
0: 네네.
1: 경주에 있는 오선아라는 친구인데요.
0: 네네.
1: 예, 그 친구 꼭 제가 여기다 신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0: 네네.
1: 예, 그래갖고 지금 경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0: 아유, 잘 됐네요.
1: 예, 근데 제가 예, 성경책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제가
0: 예.
1: 요즘 너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네네. 제가 성경책을 못 보내줬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서 성경책을 보내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0: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새끼라에 네. 성경책이 네. 있지는 않은데 제가 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또 되니까 제가 그러면 예. 그분께 성경책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는 축 계약이라고 예.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까
0: 아니에요.
1: 그 친구한테
0: 예, 예.
1: 보내주시면
0: 아유,
1: 안 돼요?
0: 친구한테도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저는 안 받아도 돼요. 그 친구한테만 보내주시면 돼요.
0: 앞으로 예. 이제 예. 다시 이제 회복하고 계시니까
1: 예.
0: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예. 만나면서 또 주위에 있는 분에게 극동방송 또 알려주시고 전도도 하시는 예. 그런 분
1: 예.
0: 전도도 하는 분 또 예.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24시간 예. 극동방송 듣는다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1: 맞아요. 예, 저 잘 때도 들어놓고 예.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갖고
0: 그래요.
1: 새벽에 그 탈북민 분들
0: 네네네.
1: 간증하시는 것도 다 듣고요.
0: 예예. 예.
1: 예, 지금 탈북민 선교하시는데 와 있어요. 홍천에.
0: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737번님 예.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1: 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0: 예?
1: 너무 많은데
0: 그 중에서 딱 하나, 딱 기도... 하나. 인생 찬양.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
1: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
1: 예.
0: 그래요.
1: 저기 경주에 있는 친구한테
0: 네네.
1: 그 연락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0: 예, 연락 드려가지고 주소 받아서 성경책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예.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예. 나누면서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1: 아,
0: 앞으로
1: 감사합니다.
0: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1: 예.
0: 자, 우리 8737번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참 보면은요, 이 새깨라를 통해서 그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 극동 방송을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극동 방송 많이 듣게 하시고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끼라 내일은 보물 퀴즈입니다. 예, 내일 또 많은 영혼들을 만날 것 같은데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했

북스트란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인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떤 생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기쁘게 찬양하라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작품 번호 73번 가운데 2악장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은 총 5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앞선 1번, 2번의 협주곡은 고전시대의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모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4번과 5번에서는 베토벤만의 특유의 기법과 형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전시대의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라든가 또 다른 협주곡에서는 리토르넬로 형식처럼 어떻게 보면 전주가 굉장히 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토벤의 초기 피아노 협주곡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지만 후기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작품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카덴자가 등장한다던가 또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성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에는 황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사실 베토벤이 직접 붙인 건 아니고 출판업자에 의해서 붙여진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황제라고 붙였는지는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25일 11시 경기 양평동부, 양평서부, 경남 선천북부, 거창남부, 합천중부, 경북 영천, 청도, 성주, 위성, 김천남부.

안동동 남부, 안동 서부, 영양 평지, 봉화 평지, 전남 영암, 해남 북부, 해남 남부, 제주 제주시 북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작품 번호 73번 황제의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 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브람스의 말년에 작곡된 실내악 작품인데요. 특별히 클라리넷의 따뜻하고 어두운 음색, 그리고 첼로의 깊은 선율, 또 피아노의 풍부한 화성이 잘 어울려지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함께 하실 텐데요. 브람스 특유의 섬세한 춤곡의 느낌이 있는 그런 악장입니다. 특별히 이 3악장의 빠르기 말에 그라치오소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그라치오소는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하게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악장에 그런 느낌과 그런 서정성이 강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 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연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 크리스티안 치아리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 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지오소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노성애와 국립합창단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순환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사사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여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잠주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분한 분을 또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의 상을 또 차려주시는 주님 앞에 다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셔서 풍성한 은혜를 다또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인생의 문들이 있습니다. 일, 직장의 문이 있죠. 그 직장의 문이 열려야 또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학업의 문도 있고 결혼의 문도 있고 건강의 문, 참 많은 인생의 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

창문들이 항상 잘 열려 있으면 좋겠지만 닫히기도 합니다. 열리면 닫히고 또 닫히면 열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다가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이 말은 문이 우리 인생 문이 닫혔을 때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곧 열리는 그 문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 다른 방,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 때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열릴 것을 믿고 잘 준비하고 있어야 그 문이 열렸을 때 이전에 누릴 수 없는 풍성한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1장은 오랜 시간 인생의 문이 닫혀 있던 한 사람의 그 인생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그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오랫동안 닫혀 꽉 막힌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반드시 그문 열어주신다라고 믿고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 문도 문이 닫혔을 때 주님께서 여신다라고 믿고 지금의 닫힌 시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갈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잘 다듬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먼저 입다의 출생 그 배경이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그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은 그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함께 키웠지만 이복 형제들은 입다의 형제의 그 자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위, 상속권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집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소개만으로도 입다가 참 힘들게 살았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떼어놓다, 분리시켜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입다가 형제로, 아들로 어떤 자리와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었음을 뜻합니다. 게다가 11장 7절에 보면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 말을 보면 이복 형제들이 지역 장로들의 힘까지 빌려서 가정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그 사회에서도 발붙일 수 없도록 냉혹하고 매섭게 추방해 버렸습니다. 당시 가문과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엄청난 가혹한 형벌입니다. 추방당한 사람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에 의식주 생활과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참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의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면 입다는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어떤 말이나 저항 없이 조용히 물러납니다. 여기에서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니까 그의 사람됨이나 성품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잘 다듬어졌는가 하면 세상의 잡류들이 그에게 다 몰려와도 그가 다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잡류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문자적으로는 무가치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가진 것이나 신분이 보잘것없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품을 정도의 입다의 성품은 참 발랐습니다. 종종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을 불우한 환경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모 등 남을 탓하며 삶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어떤 사람은 바른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부모가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들이고 형제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뭐 이 사람이 인생은 뭐 탄탄대로일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자라면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삐뚤어져서 참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땅바닥에 유리를 떨어뜨리면 깨지고 진흙을 떨어뜨리면 달라붙고 공을 떨어뜨리면 튀어오릅니다. 같은 바닥이지만 같은 환경이지만 유리처럼 몸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람도 있고 진흙처럼 상처가 달라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내가 겪은 어려움과 상처를 되뇌고 곱씹으면서 가시가 돋아나서 그 가시가 자신을 계속 찌르고 또 모난 돌처럼 되어서 내게 드는 사람, 가족과 친구를 힘들게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다처럼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자극제로 삼아서 내 부족함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단해서 바닥에 부딪힌 공이 다시 튀어오르듯이 좋은 성품으로 훌륭한 또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인생의 문이 처음부터는 활짝 열려 있으면 그것에 가려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불행과 고난 등 인생에게 닫혀버린 시간은 내 부족한 인격과 성품을 단련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도가리가 을을 연단하고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닫힌 시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인격과 성품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택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문이 닫힌 것 같은 그 시간에 나의 부족한 인격을 다듬고 신앙의 훌륭한 성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혀있을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둘째, 공부와 배움의 시간으로 그리고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시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거주한 땅인 그 이름이 돕이라는 곳입니다. 이 돕의

정확한 위치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암몬 사람들이 이 도브로부터 사람들을 고용한 것을 보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입니까? 암몬 위에 있죠. 위에 제가 무슨 별표 하나 표시해 놨죠? 그쪽입니다. 그의 길라앗과 이스라엘과 암몬 지역의 국경지대 맞닿아 놓은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국경지에 있다 보니 침략받기가 아주 쉬운 곳이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이름이 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읽으면은 토브입니다. 토브, 그땅 이름이.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쯤 말씀 듣다가 다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루 이틀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할때 토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실 때 토브,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말 사용한 것이죠. 도브, 토브, 좋다, 좋은 땅 뜻입니다. 보통 성경의 주요 지명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새롭게 살게 되면서 그 이름이 바뀐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브론 같은 그 이름의 경우에는 원래 이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세운 성읍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이름을 바꾸었죠.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의 장소, 헤브론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 다윗이 통치를 시작한 아주 좋은 땅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도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름도 없는 그 광야, 그 황폐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죠. 여기서 돕이라는 지명, 토브라는 지명도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땅이었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든 땅이었지만 입다가 이곳에서 살면서 그리고 자신의 몰려온 사람들과 함께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입다가 있는 그 땅을 보고 좋은 땅, 토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버려진 장소 같았던 땅을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시간이 흐른 후에 과거 입다를 가장 하찮은 인물로 여겨서 무시하고 쫓아내었던 장로들이 고난을 당하자 찾아와서 입다를 지도자로 모실 정도로 입다는 이제 이곳에서 크게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1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침략한 암몬 왕에게 입다가 서신을 보낸 내용이 길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다가 출애굽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자세히 말함으로써 암몬 왕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명분을 완전히 다 지워버렸습니다. 즉 입다는 내 인생이 닫힌 그 시간, 그곳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지식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이 도비란 땅에서 나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절망과 환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과 사회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 쌓으면서 호송세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그 사람들, 잡류들과 함께 버려진 것 같은 그곳을 소망의 땅으로 일구었고, 그는 또그 시간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닫힌 시간 같았고, 마치 버려진 장소 같았지만, 그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배움의 시간으로 그곳을 더
연습하는

장소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참 보석 같은 시간으로 보낸 사람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부산을 대표하는 카페가 있는데, 이 외국에서 크루즈배가 영도에 들어오면 정박하면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캐리어를 끌고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바로 그 모모스 카페. 거기 가서 커피를 한잔하고 부산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외국인들 그리고 내국인들의 관광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주현 씨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처음부터 쉽게 성공한 줄 알지만, 처음부터 쉽게 문이 다 열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에게도 인생에 꽉 막힌 순간들, 닫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2007년도에 작은 창고에서 카페 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바리스타란 말이 아주 생소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업을 찾는데 교수나 또 부모나 심지어 친구들도 다그 일을 다 반대했습니다. 문을 처음 연 9개월간 매출이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9개월간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원두 연구하고 생두를 연구하고 그 생산 지역을 찾아가서 그 험지를 찾아가서 살피고, 또 커피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도 다 연구를 했습니다. 바리스타 세계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딱한 명만 매년 선발하는데, 국가대표 되기까지 9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끝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카페가 알려지고 좀 성장할 때쯤 되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대형 카페가 막 들어서면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도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나만의 우리 개인 카페만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커피의 완성도와 차별을 위해서 커피를 하루에 20잔씩 마셔가면서 또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TV도 안 보고 가족도 딱 1년에 4번만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진하고 공부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이 카페를 유치하라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서울에 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남습니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배울 만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커피 때문에, 우리 카페 때문에 이곳에 오고 만들고 싶습니다. 이 도시에 와야 하는 이유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치 입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그 버려진 땅을 도읍으로, 톱으로, 좋은 땅으로 만든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공뿐 아니라 입다도 인생의 문이 닫힌 시간, 버려진 것 같은 그 장소에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가 뜻대로 안 되고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일도 잘 구해지지도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아직 이렇게 안 내려주시나라고 이런 때를 꽉 막힌 인생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문이 닫혀 언제 열릴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나를 제발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좀더 공부하고 배우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가 여러분 다짐해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닫혀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외롭고 메마른 광야 같은 여러분이 그곳을 도읍으로, 톱으로, 복된 시간으로, 복된 땅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낭비되는 시간, 버려진 곳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멈춰져 있는 시간 같아도

그 시간조차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그 장소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닫혀있고 막혀있는 그 시간, 어쩌면 내가 있는 이곳이 아무 의미나 같은 그 장소로 할지라도 공부하고 배움의 시간,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이 닫혀있을 때 세 번째,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사건을 하나님과 꼭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제 과거에 입다 쫓아냈던 이 장로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완전 서로 입장이 처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입다는 얼마든지 그 장로들 앞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내게 일어난 그 과거의 일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추방한 사람들에게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란 모든 일의 과정을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모든 말을 여호와께 다 아뢸 정도로 언제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묻고 상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항상 그리고 먼저 주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가정에서 쫓겨나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를 넘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시간 지난 후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나타난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자 형들이 그만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이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운 형들 앞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을 쫓아내고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 그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후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요셉은 이끌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란 모든 사건과 일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야, 이건 누구 때문일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나?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렇게 자꾸 외부적인 것에 연결시키지 마시고 대신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나를 더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먼저
주님 앞에 나

0: 나와서 주의 뜻과 계획에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구해주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 좀 닫혀있다고, 아니 너무 오래 닫혀있다고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내 자녀의 길이 막혀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믿고 지금 내 부족함을 찾아보고 연단해서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공부하고 더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연결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문이 닫혀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 다시 열어주실 때 그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다 누리시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입다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영광의 왕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평안과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높게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은 먼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시간, 재능과 소유까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오늘 첫 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리컬러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조준모가 노래합니다.

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고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마음의 문을 두려움과 욕심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옹기장이의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노영건과 노성애가 노래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수원 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평안과 복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찾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 나옵니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라는 거죠. 염려라는 데요. 자, 우리는 지금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어떤 염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염려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 거죠. 예, 염려해 보세요. 염려를 하고 보시는 분들 느끼죠. 엄청난 정신적 소모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염려에 대한 굉장히 귀중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이 산상수훈에서도 이 한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염려하지 마예요. 염려하지 마. 그러시면서 오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려 왜 염려하느냐, 그 염려의 원인, 그 염려를 해결하는 해결책까지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느냐? 이방인들이 한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어디를 가나 먹는 거죠. 입는 거, 뭐 마시는 거, TV, 뭐 광고, 잡지, 전부 다 마시는 거, 뭐 먹는 거, 입는 거죠.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들입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즐겁게, 좀 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모이면 늘 한잔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걸 요약하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요약하면 돈입니다. 돈. 돈에 대한 염려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중심은 물질 중심이에요. 돈이 신이고 돈이 왕이고, 돈으로 시작하여 돈으로 끝나고, 알파 오메가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결론은 돈이에요. 돈. 돈 있냐? 돈이 되냐? 그 돈이 되냐? 돈 잘 버냐? 능력을 뭘로 취급합니까? 돈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물질주의 문제에 대한 경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너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확실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설교석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맞상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시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여기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돈은 그냥 화폐가 아니고 인격화된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특징이 절대적 자기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중히 여길 수 있느냐?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돈의 위치를 종종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위치에 돈을 올려놓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은 가짜 주인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거짓된 만족으로 이끈다는 거.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행복, 돈으로 행복보다 행복해,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돈은 행복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거짓된 속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늘 듣던 얘기잖아요. 돈으로 하우스는 사요, 아파트는 사요. 근데 홈은, 스위트 홈은 살 수가 없어. 침대는 사요, 물침대.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스위트한 이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다는 안 된다.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과제.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세 번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게 25절과 31절, 34절이 명령형입니다. 이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염려의 근원적인 원인을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몸만 건강하면 되냐는 거죠. 주님은 중요한 주제를 던지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바둥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 하락시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생존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만 매여 산다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되냐는 거예요. 먹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옷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돌봐주신다고 얘기해요? 오늘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이 보라는 무심코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라는 말은 consider, 영어 단어로 보면 consider,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고 그런데 다 그죠? 여기 누가 먹이신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쟤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드레베카바를 보라는 거예요. 28절 29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같지 않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멋있는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아무리 옷을 멋지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꽃들이 그죠? 그러면서 3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와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눈에 번쩍 들어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이 하물며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이래도 안 믿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믿나? 이해 못해? 그러면 진짜 질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좀 있어요 이 안에. 내가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니 내일 그냥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반복입니다. 반복. 새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드레베카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면 개나리 색깔이 오늘 애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개나리 보세요. 그 봄에 나오는 생노란 고구마. 여러분 개나리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문화로 치면 강아지로 좀 예를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하나 사서 데려고 와서 기르겠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이 애정을 가지고 온갖 뭐 밥은 먹을 거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뭐 요즘 보면 뭐 이 슈퍼에도 그냥 강아지용 뭐 용품이 얼마나 많아요. 애견샵에 가면 온갖 뭐 장신구가 있고요. 간식도 다 제공하고 그 강아지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즘 막 유모차도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뭐 유모차인데 너무 삐까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가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야옹 이런데 뭐 야옹이 아니고 멍 했는데 오 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그 강아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그렇다면 하물며 그 집의 아이는 여기 좀 더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거, 인간 존재의 위대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버려진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반문하고 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세상이 뭐예요? 우리 이런 걸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죽도록 일을 하고 생산하고 번 돈으로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하다 보니 또 그 번 돈으로 소비하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소비되어서 가는 이 메커니즘.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찾아와요. 믿음과 염려의 역학관계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이방인의 삶이요. 그들은 늘 염려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일상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염려합니까? 그들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믿음과 싸워서 염려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믿음이 염려를 제거해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맡겼다는 게 나에게 어떤 정상

바로 나타나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맡겼는데도 염려가 돼.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금요철회 때 보니까 다 맡기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막 아멘.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갈 때 보니까 다시 막 다 주스 담아가지고 염려거리 다 주더라고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자, 여러분 34절을 보면 이 염려로부터 해방하는 진정한 길이 33절에 있습니다. 오늘 키가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재미없게 읽으면 안 되고요. 굉장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딱 센텐스에 힘을 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 33절이 보배예요. 보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 귀하지만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살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설,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33절을 형광색으로 쫙 꺼세요. 그 위에 별표를 다 붙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먹을 걸 구해야죠. 그러나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구해보세요. 평생 쫓겨다니다가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프라이오리티예요.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인생이 엉켜요, 엉켜. 오늘 이 신세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만 얽혀 있으면 그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안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이 물질주의의 영향을 벗어난다. 어떻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도 이 물질주의의 이 거대한 파도가 나를 뒤집어 엎는데 무슨 제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33절이 길이에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열차를 갈아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관심의 이동을 해야 돼요. 중심 이동을 해야 돼요. 염려를 이기는 근본적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갔던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첫 자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 여기에 핵심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는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이 보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을 쫓고 나의 필요와 욕망을 쫓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공허를 자기가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워요. 여러분 이 생을 이끌어가는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자여 영원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따라가 보세요. 결국은 허무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 그 땅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구하면 떡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새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이나 배경보다 지금 선택하는 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착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3절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그분이 풀어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33절에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하라라고 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continuous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대충 구하고 끝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구했다가 말았다가 아니고 한 번씩 부응해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매달려 왔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터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오랫동안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살던 사람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시고 섬겨야 할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과 제 설교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최우선의 가치도 하나여야 돼요. 물질이 궁극적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초월적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 가치를 위해 살 때 물질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면 인생은 이제 비인간화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자도 그 길로 가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돈이 주인 노릇하면 그 주인이 돈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갈지 노바디 노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신앙은 선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6장 3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명료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33절의 말씀을 확고하게 내 인생의 기둥처럼 박아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염려가 서서히 떠나갑니다. 세상의 염려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져가고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막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커져가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염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확장되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공의가 드러나는 것.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공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버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정직한 거래를 하고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피고용인이라면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의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버는 과정도 정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여러분 이상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요 돈을 이상하게 써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냥 돈도 그냥 막 쎄 나가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물질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사용되고 물질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아니에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 그래서 돈과 영성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립니다. 돈이 주어져도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흔들림이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영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헷가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죠. 하나님을 우선 원리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 다른 건 따라온다는 거. 삶의 클래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주기도에서 들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예요. 모르시는 분이야.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이런 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 단어를 써요. 다른 데서보다 굉장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의 대디라는 말이죠.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을 진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흔들림 없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OMF 선교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도 내가 아무리 선교하면서 힘들어도 누구에게도 내가 손을 벌리지 않는다. 그게 OMF예요. 외국 선교도 마찬가지. 힌트도 주지 않는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 같은 힌트를 주면 그 사람이 알아볼까 봐 힌트도 주지 않는다. 어필도 하지 않는다. 에스크 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자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거지예요. 그게 고아예요. 고아. 고아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만나면 이게 도움이 될까? 그게 다 거지연성이고 고아의 영성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야 돼? 우리 대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호주에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전에는 목사였는데 이게 열하게 경험 못해서, 그런데 막 나라를 떠나가지고 막 오지에 막 있다 보니까 이거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인하세요. 처세술로 살지 마세요. 눈치껏 사지 마세요. 이중플레이 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안 주시면 난 딴 데 있습니다. 원카드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카드가 없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굶어 죽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많이 주면 뭐 좋고 안 줘도 좋고 조금 주면 조금 먹고 안 주면 계속 굶고 계속 굶으라 하면 계속 굶고 그렇게 굶다가 죽으라 그러면 또 죽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눈치껏 살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선명한 사심 없이 내 욕심을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비즈니스는 없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살면 다른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9절 33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비즈니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의심이 안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 이러다가 주시면 막 그냥 삥땅을 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속으셨어요.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령화돼서 노후에 뭐 얼마나 돈을 준비하면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까요? Never.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숨지는 숨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가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다 주시고 싶어요. 다 주세요. 필요한 것 다 주세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프리존, 염려 프리존에 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풍성하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0: 하나님이 인생보다 물이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인생에 날마다 갈수록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쏟아져 나오는, 돈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그 돈의 염려로 어떻게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진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여러분은 향기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꽃이 생각납니다. 제가 평소 향에 민감한 편은 아닌데요. 시작꽃 향기를 처음 맡았던 순간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새하얀 꽃에서 이렇게 깊고 짙은 향이 난다는 게 신기했어요. 향이 너무 좋으니까 그 곁에 조금 더 머물게 되더라고요. 향기는 참 묘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고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풍겨나는 향기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히 건네는 배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향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나요? 겉으로 좋은 향을 내기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품은 사람이 내가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한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복된 주일 보내시고 월요일 맞이하셨을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많이 바라셨나요? 사실 저희가 향이 좋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기도 하고 이건 어디서 나는 향이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향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는 그리스도인 또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더 듣고 바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492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비 준비하시니 신청합니다. 습하긴 하지만 부족한 강수량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가 채워지길 소망하면서 신청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사실 더위가 한풀 꺾이는 줄 알았는데 다시 더워졌어요. 또 햇볕도 너무 강하게 내리쬐다 보니까 이게 또 메말라가는 땅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또 단비를 내려주시길 사모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저희는 찬양 후에 바로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 올려드릴게요.

0: 믿음의 청년을
1: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 또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청년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도 드리고 또 이곳에 나오는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우리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2: 아, 네. 너무너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저번 주에 비해 목소리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2: 목사님. 아, 그럼요. 이제 드디어 탈출.
0: 약간,
2: 네, 네, 탈출했습니다. 네.
0: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네, 목사님 이제 대부분이 개학을 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2: 맞아요.
0: 네.
2: 어느새.
0: 대학생은 아직 방학이죠.
2: 아직은 방학인데요. 네. 다음 주면 뭐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아마 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올 테고 곧이어 개학이겠죠.
0: 네, 네. 그래서 이 포항 지역도 다시
2: 활기를,
0: 네,
2: 활기를 청년들의 피로
0: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이 청년 코너 학생들도 좀 많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 아, 그래서 너무나 좋겠어요.
0: 네, 학생 여러분들 또 귀한 다음 세대 분들 이제 시작되는 2학기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청년분 일단 모셨는데요. 정말 귀한 청년분 모셨어요.
2: 어, 네.
0: 네, 극동방송 이 복음 왔어요형 시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이따 한번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도록 하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빠로 자라온
2: 교회
0: 청년분
2: 오빠.
0: 네, 모셨는데요. 네. 어, 네, 지금 막 동감의 끄덕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포항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2: 오, 그래요?
0: 네네. 네. 포항 새내기 김현성 형제와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형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형제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포항 충진교회를 다니고 대학원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김현성 형제님 이 시간 모셨습니다. 형제님 반가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조금 긴장되시나요?
3: 네, 아, 일단 그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참 긴장감을 올리고 부담을 주네요. 이 목소리만 나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0: 네, 왜요? 지금 충분히 교회 오빠 같으세요.
3: 아, 그런가요?
0: 네.
2: 그 지금까지 자매들이 와서 네. 아, 야, 이 자매 참 되게 신선하고 풋풋하다 그랬는데 오늘 네. 너무 싱그러운 청년
0: 맞습니다.
2: 교회 오빠가 왔어요.
0: 정말 그 활기를 네. 이 방송에도 북돋아줄 청년분을 네네. 모셨습니다.
2: 우리 교회 오빠면 혹시 네. 우리 기타도 치시나요?
3: 제가 지금 이제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2: 와
3: 거기서는 기타가 아니라 이제 드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 그럼 교회 오빠네.
0: 맞습니다. 와. 너무나도 멋진 교회 오빠예요. 네. 네.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포항 충진교회 김현성 형제님께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형제님 궁금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애청하신다고 말씀을
3: 아, 네,
0: 해주셨어요. 네, 맞나요? 이 방송 6시 방송
3: 맞습니다.
0: 아,
3: 복음이 왔어요.

0: 왔어요.
1: 무슨 계란이 왔어요 저런 말씀을 하시네요.
0: 6시마다 이 멘트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감사합니다 영재님. 이 퇴근길에 좀 주로 들으시는 건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 작년에 내려오게 됐는데 내려오면서 차를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극동 방송을 그 라디오에 맞춰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근길이나 혹은 네네. 퇴근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네. 좀 보통 그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와. 출퇴근길에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형제님?
0: 우선은 이제 설교를 좀 네. 평소에도 들을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평소에는 좀 이제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좀 일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던 저를 극동 방송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이 저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좀 정체성을 네네. 좀 깨우쳐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1: 아, 와, 교회 오빠 맞아요.
2: 되게 낭만이 있다.
1: 네,
0: 제가 그리고... 비유도 좀 준비했거든요.
1: 네, 네, 비유
0: 들었을 때 이제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1: 네,
2: 와,
0: 청취자들에게 좀 이제 말씀해주고 싶어서.
1: 네, 감사하네요.
0: 이제 예수님님도 비유로 설교를 하셨듯이 네. 저도 한번 비유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좀 웃기긴 한데.
2: 네, 네, 네. 아, 지금 이 자체가 너무 재밌습니다.
1: 네, 네. 너무 신선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이제 강아지를 산책할 때,
1: 네,
0: 이제 강아지가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 먹을 것을 발견하면
1: 네.
0: 막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곳에 막 달려갑니다.
2: 네.
0: 그래서 그곳에 이제 주인이 아니라
2: 네.
0: 그 외의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코야 일로와 뭐 네. 인절미야 일로와 이렇게 합니다.
2: 네네.
0: 그러면은 강아지가 그 목소리를 듣고
1: 네.
0: 정신을 차린 다음에 다시 주인에게 달려가서 집중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런 것처럼 아. 저도 이제 세상 유혹에 집중해 있다가
2: 네.
0: 하나님이 현성아 일로와 극동방송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달려와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2: 와.
0: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유익이 네네네네. 있다라고 이제 좀 비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야, 야. 아, 네. 감사하네요. 아, 네. 야, 이렇게 또 아, 강아지 키우세요?
0: 제가 또 강아지를 안 키웁니다.
1: 아 그래요?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하셔가지고 혹시 강아지 이름이 초코인가 했어요.
2: 아, 근데 저는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우리 네. 형제님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전에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네.
2: 강아지 키우십니까? 아니요.
1: 아니요? 비유를 또 하셔가지고
0: 그렇죠. 아, 네. 산책할 때 보던 그 모습을 상상하며.
2: 네네.
1: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2: 네네,
1: 이,
2: 맞아요.
1: 근데 방금 비유가 참 적절했던 게 이 시간에 사실 복음만 나가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세상과 또 단절된 복음만 집중하는 시간이라서 이런 극동방송의 유익을 잘
0: 맞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0: 아, 아닙니다.
1: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청하실 거죠?
0: 아, 물론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열심히 제가 복음이 왔어요.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복음 네. 왔어요, 형님.
0: 아, 복음. 복음 왔어요, 형인데
1: 맞아요.
0: 이게 복음이 왔어요, 형이 좀 더 경상도인으로서 친숙하더라고요.
2: 아, 저는 아, 오늘
0: 복음이
2: 네.
0: 왔어요.
2: 웃음소리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1: 오늘 계속 웃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같이 웃으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근데 포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2: 그래.
1: 들었는데 경상도
0: 아,
1: 분이세요?
0: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태생은 울산입니다.
2: 오, 울산이요?
0: 네네.
2: 아,
0: 네네. 뭐 놀랍게도 제가 사투리를 막 그렇게 지금 안 쓰고 있는데
1: 근데 생각보다 괜찮으시죠?
0: 네.
2: 억양은?
0: 네. 억양은 좀 남아있나요?
2: 네네.
0: 제가 네. 태어나서부터 울산에서 이제 살다가
2: 네.
0: 대학교 때문에 이제 잠깐 서울에
2: 서울에
0: 지냈고
2: 네네. 유학을 하시고
0: 네네네. 그래서 네. 거기서 좀 이제 거기 말투를 제가 배워왔습니다.
2: 네네.
0: 서울 말투를 좀
1: 네.
2: 네.
0: 그래서 좀 이제 사투리를 좀 어떻게 보면은 조율할 수 있는
2: 네.
0: 그런 능력을 좀 기르고
2: 객관할 수 있는
0: 네네네.
2: 능력을 갖고 있다가
0: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포항에 내려와서
2: 네네.
0: 다시 이제 그 경상도의 정을 좀 느끼고
2: 네네.
0: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포항에는 작년에 다시 경상도로 이제 오게 된 상황입니다.
2: 아, 그랬군요.
0: 네.
2: 네네.
1: 그래도 많이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 울산이랑 포항 그렇게 막 멀진 않잖아요.
0: 네네네.
1: 네.
0: 되게 가깝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들리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그 정겨운 사투리가
2: 네네.
0: 네, 매우 되게 저에겐 친숙하더라고요.
2: 네네.
1: 어, 그동안 또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좀 교회도 옮기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0: 네네.
1: 사역을 감당해 오신 것 같아요.
0: 네, 제가 활발한 성격으로 태어났다 보니까 되게 금방 좀 되게 공동체에서 저를 반겨주시고 감사하게 그리고 그런 저를 이제 같이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좀 동참할래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실 때마다 저는 이제 예스맨으로
2: 네.
0: 아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좀 사역의 자리에 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은
2: 되게 능동적인 청년으로
1: 네. 예스맨.
0: 예스맨.
1: 네, 예스맨. 그동안 네. 어떤 사역에 좀 참여하셨나요?

0: 우선 청년회 때 했던 사역으로는 뭐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팀으로 좀 네네 찬양팀은 좀 어릴 때부터 섬겼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임원단도 했었고
1: 네.
0: 그리고 교사도 했었고 그리고

0: Yes. 아,
1: 그럴 때도
2: 다시
1: yes.
2: 오겠어? Yes.
1: Yes.
2: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으실까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네.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한 사역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또 시즌이 수련회를
0: 말 막치거나 네. 하셨거나
2: 맞아요.
0: 그런 상이죠?
3: 네. 네네. 이때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에 네네. 그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여름 수련회를 좀 앞장서서 준비해야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 네네.
3: 그래서 그때 좀 수련회를 참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수련회를 보낼까, 어떻게 네. 하면 편하게 수련회를 보낼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정작 하나님이 빠져서 좀 본질을 잃게 됨으로써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번아웃과 그리고 교만이라는 엄청난 이 사탄의 공격이라 해야 될까요?
2: 네. 이제
3: 그게 동시에 이제 오더라고요.
2: 네.
3: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수련회가 끝나고 임원단이랑 다 같이 좀 수련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0: 네네.
3: 근데 이제 그때 든 생각이 아,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좀 번아웃과 교만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사역을 열심히 이제 해오던 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제 좀 사역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라 하면은 그때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본인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서 그 사역이 또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3: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네.
2: 그럼 그간 내가 참여했던 사역들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열심이었나? 라는 생각을 네네네.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돌아봤을 때는 제 열심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힘을 빼는 방법을 좀 계속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의 계속 사역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네, 그런 제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2: 형제님 지금 맡고 계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으실까요?
3: 지금은 이제 새가족을 맞이하는 네.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새가족 리더 같은 그런 사역을 좀 감당하고 있고
2: 중요한 자리죠.
3: 그리고 이제 다시 찬양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교회에서 드럼으로 다시 좀 그 자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2: 드럼은 언제부터 좀 치셨나요?
3: 드럼은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뭔가를 뚱땅거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좀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드럼을 시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 아, 찬양팀으로 좀 쓰임받게 하고
3: 네네네네.
2: 너무 그래서, 감사하네요.
3: 그래서 좀 드럼을 시켰는데 제가 그때 되게 재밌게 좀 배웠다 하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드럼을 치게 되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그 드럼의 찬양팀이 어떻게 보면은 좀 메인의 그런 사역으로
2: 네네.
3: 좀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야 우리 형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쌓여가면서 오늘 형제가 되어져 가고 있네요, 그렇죠?
2: 맞습니다. 우와. 네, 우리 모태 신앙이신가요, 그럼 형제님께서는?
3: 네, 맞습니다.
2: 모태 신앙으로 계속해서 또 찬양팀의 자리도 섬겨 오시고 이런 많은 사역도 감당하시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실 모태 신앙으로 네. 자라다 보면 한 번씩 좀 하나님을 맞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순간이 오죠.
0: 맞죠.
3: 아, 네, 네 맞습니다.
2: 그런 맞아요. 순간은 없었을까요?
3: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2: 할렐루야.
3: 이것 또한 예스입니다.
2: 네. 야, 역시 예스맨.
0: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예스 신앙이 됐네요.
2: 네. 예스 신앙.
0: 아, 맞습니다. 네. 약간 좀 이거 네, 개그인데 네. 이거 안 먹히네.
3: 아, 아 모태
2: 아, 웃었어야 돼요.
3: 모태 신앙. 아, 아 모태. 제가 지금 긴장해가지고
2: 못했어요,
3: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0: 아,
3: 고급 개그를 제가
0: 빵 터질 줄 알았는데
2: 제 생각엔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미 웃고 계실
3: 네,
2: 겁니다.
3: 네 맞습니다. 네.
0: 피식거시겠죠.
2: 네. 네. 모태에서 예스로.
3: 모태에서 예스로.
2: 네.
0: 네.
2: 맞아요. 아,
0: 민망합니다.
3: 네, 또 분발해서 아니에요. 오늘 더 재밌게 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 아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그래서 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3: 질문이 혹시 한 번 더 모태 신앙을 하면서
2: 알겠습니다.

0: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모태 신앙에 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신앙이 잘 잡혀있기보다는 그냥 뭔가 나가다 보니 나가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 다니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제가 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저에게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나? 왜냐면 주변에서 되게 그런 간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면서 어, 나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름 선교를 그때 좀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느낌표 500개 이렇게 딱 해서 제출했었어요.
0: 네. 그래도 의지가 있었네요.
1: 네네네. 제가 선교를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선교를 한 7일 정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선교사님 분과 뭐 애찬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선교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좀 돌아보는 시간이네요.
0: 네. 그래서 다 이제 돌아보면서
1: 네, 그리고 돌아보면서 선교가 어땠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0: 네.
1: 근데 그 시절에 캄보디아가 이제 독재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좀 그런 좀 암울한 현실에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0: 네.
1: 근데 거기 아이들이 아, 너무 이쁜 거예요. 눈이 일단은 엄청 좀 초롱초롱합니다.
0: 네.
1: 저와 다르게 엄청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되게 막 우리를 보면서 엄청 막 안기고 반가워해줘요 애들이. 그러면서 제가 아, 얘들 보면서 아, 너무 이쁜데 안타깝다. 여기 아니라 더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은 뭐 전쟁이나 그런 기근에 그런 거 없이 자랐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현성아 나는 너도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이제 그 음성을 마음속으로 주시더라고요. 너도 참 내가 보기 이쁜데 너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것 같다. 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제가 이 은혜를 통해서 만나봤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참 그때 직면하고
1: 네네 맞습니다.
2: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말씀 앞에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선교를 가서 이제 선교의 은혜를 전하러 갔는데 내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1: 아, 네. 이런 그 말이 네,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얘기를 듣는데 우리 형제님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
1: 아, 아멘입니다.
0: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복음 왔어요.
0: 네.
1: 선교를 통해 네. 은혜 왔어요.
2: 네, 틀림없는 사투리 맞습니다.
0: 네, 울산 분이시라고 했죠?
1: 네, 울산 사람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포항 충진교회 김현성 형제님과 함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형제님을 위해 많은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믿음의 청년 김현성 형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형제님을 위한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1: 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무료로 댓글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팍팍 적어 보내주세요.
0: 네,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갑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울산에서 서울에 가셨다가 다시 경상도로 오셨어요. 포항으로.
2: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내려오게 되셨죠?
2: 아, 이것도 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1: 네네.
2: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면서 네네. 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0: 네.
2: 좀 되게 그 다니던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들고. 그래서 제가 학교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의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네.
0: 아, 계속 교회에서
2: 네네네.
0: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2: 네네네. 네. 좀 교회 근처에 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찾은 곳이 고려대학교였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수님께 컨택을 해서 좀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좀 일사천리로 잘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해 가 넘어가고 다음 해가 오는 때에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들을 갑자기 부르세요. 갑자기 이제 우리 연말 회식을 한번 하자.
0: 네.
2: 그래서 되게 갑자기 좋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0: 네.
2: 그래가지고 어 뭐지? 우리 이렇게 으리으리한 데 가지? 그래가지고 막 맛있게 아 연말에 이렇게 좀 기분을 내나 보다 했는데 밥을 다 먹고 하다가 갑자기 교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 포항으로 내려가게 됐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포항? 포항이라니?
1: 네네.
2: 나는 교회 근처에 남으려고 이렇게 좀 온 건데 네. 갑자기 포항?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되게 당황,

0: 고민스러웠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때 선택지가 되게 두 가지였어요. 포항으로 따라갈 것인가.
1: 아 정말?
0: 네. 아니면은
1: 남을 것인가.
0: 남아서 다른 교수님을 또 컨택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 이미 입학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1: 아 네. 정말?
0: 네. 지도교수만 옮기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2: 오.
0: 이제 그때 좀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2: 네.
0: 제가 울산이다 보니까 집안이 가까이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부모님 옆에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포항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좀 이제 부모님 가까이 옆에 있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재입학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의 시간이 좀 그때 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가족끼리 좀 시간을 보내면서
2: 네.
0: 어떻게 보면은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좀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감사하게 네네 그리고 포항에 내려와서 좀 처음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또 감사하게 좋은 공동체를 주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2: 네.
0: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포항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야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과 동행하면서 학교까지 옮겨가면서 오기가 쉽지 않은데
2: 그러니까요.
1: 와 네, 대단하네요.
0: 아, 저도 뭐 제가 원해상 했다기보다는
1: 네네
0: 이끄신 가운데 억지로 따라간 거다 보니까.
2: 근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네, 계획하신 일들을 펼쳐가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네.
2: 네.
1: 와, 저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또 그 깊은 곳에서는 또 교수님과의 어떤 깊은 사제간의 마음과 생각들을 또 담게 되는 거잖아요.
0: 네네.
1: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전공 대학원 전공을 교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선택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1: 그렇죠. 진로와 네네. 또 함께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0: 네네.
1: 선택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0: 우선은 사실 제가 좀 선택한 길이기도 하고
2: 네.
0: 그리고 저도 처음 이 진로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확실히 장단점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의 네. 장단점 그리고 네. 그 진로의 장단점.
1: 지금 학과는 어떤 학과?
0: 지금 저는 전자전기공학과를
1: 전자전기
0: 네, 재학 중이고
1: 네네
0: 네네 통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많은 뭐 장단점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1: 네네.
2: 네.
0: 네 그래서 그 선택에 좀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우선은 뭐 일단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내고 좀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교수님과도 소통하고 좀 네,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와 교수님도 남다른 내책이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또 학과와 또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함께 또 뜻에 동의되어져서 온
2: 맞아요.
1: 청년 그래서 또 알뜰을 살피고 도전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또 교수님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 이제 전자정비 또 이쪽이라면 앞으로 좀 어떤 계획과 좀 꿈을 갖고 계세요?
0: 우선은 제가 좀 진로 쪽으로는 사실 크게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2: 네.
0: 네. 네. 뭐 사실 지금은 일단 기업에 가서
1: 네네.
0: 필요한 좀 기업에서 필요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2: 네.
0: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은 좀 제대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전에 한번 설교를 듣다가
2: 네.
0: 그때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좀 재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 재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다루시면서 좀 그 내용을 다뤘었는데 근데 그 재림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 해야 되나요? 좀 그게 제 기억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라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2: 네.
0: 아 좀 살아있을 때 재림을 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으로서
1: 네네.
0: 아 내가 이 통신을 전공을 했으니까
1: 네.
0: 그럼 내가 이 모든 민족에게 포항 극동방송 복음 왔어요 네. 이거를 다 들을 수 있도록
2: 아니면 복음을
0: 네네네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기술을 좀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2: 네, 통신이니까.
0: 네. 그리고 요즘 번역에 대한 그런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좀

0: 되게 좀 장난 반 진심 반이지만 네.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1: 어, 네. 낭만 있다. 네.
2: 지금 충분히 또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아직 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2: 네, 충분히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걸 주님 안에서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우리 제가 전에 만났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음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다루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비전은 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래요.
2: 그래서 비슷하시네요.
1: 그래서 그 뒤에서 악기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을 컨트롤하는 그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이렇게 크게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김현성 우리 청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비전과 또 통신 분야에 대한 아이템과 또 소망들을 어떻게 쓰실지 또 그런 면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비전으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2: 아멘입니다.
0: 네, 아멘입니다.
1: 통신으로
0: 네.
1: 영광 돌리라.
2: 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지금 그곳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2: 또 형제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1: 맞아요,
2: 시기죠.
1: 불확실한 네. 그런 시기죠.
2: 이 네네. 시기에 좀 내가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0: 이제 현성아 일로와 할 때 이제 가까이 가고 네. 또 잠시 네. 멀어졌다가 네. 현성아 일로와 할 때 가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중에서 내가 가장 좀 좋아하는 말씀 잡고 가는 말씀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0: 되게 많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만 네. 뭔가 지금 되게 생각나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이 좀 네,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2: 왜 그 말씀을 가장 지금 마음에 새기고 계실까요?
0: 이제 작년에 좀 네. 집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네.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좀 마음의 그런 안정이 필요해가지고 한 번은 좀 기도를 할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일단 갔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이제 1층 버튼을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말씀이 적힌 그런 판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평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깊게 보지 않았던 건데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2: 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0: 네, 네. 네. 저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그걸 이제 믿는 자로서는 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제게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지금도 좀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을 생활을 하면서 좀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내려고 좀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는 사실 세상에서 감사하는 삶만큼 치열한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왜냐하면은 감사는 너무 빨리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란 그때그때마다 감사한 현장 앞에서 즉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0: 목사님의 좋은 말씀까지.
2: 네.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의 청년에 계시는 이유가
1: 네. 보고 왔어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일단
2: 애매하면 보고 왔어요. 네. 외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네.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네. 네. 나눠주셨는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김현성 형제님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축복의 말씀도 좋습니다.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주세요. 찬양한 곡 올려드릴게요.

0: 네, 희즈윌의 목소리로 감사를 선택하기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청년 김현성 형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어요, 형제님.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먼저 저는 그저 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을 위해서 좀 섬기는 자가 되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바라기는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비전이었는데 제게는 좀 원대한 비전도 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냐? 저는 이제 건물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2: 네.
1: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은 이제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분들의 좀 이제 대학생이 된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로 그 건물을 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지내면서 좀 그런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교로 서울로 와서 좀 그런 집을 구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어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규칙도 제가 좀 정했습니다.
0: 벌써
1: 네네네.
0: 네. 혹시 우리 네. 목회자나 선교자 자녀분은 아시죠?
1: 아 네네네. 저는 네네. 네 아닙니다.
0: 네. 네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1: 먼저 주일 예배.
0: 네. 네네.
1: 무조건 필수 참석.
2: 무조건 필수 참석.
1: 네. 그리고 목장 모임.
2: 목장
1: 필수
2: 모임.
1: 참석.
2: 필수 참석.
1: 그리고 수련회.
2: 수련회.
1: 필수 참석입니다.
2: 필수 참석.
0: 역시 네. 예스맨.
1: 네. 그런데 네. 혹시나 참석을 못했다.
0: 네.
1: 그러면은 벌점이 쌓일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그 벌점을 푸는 방법이 네. 새벽기도 참석.
2: 수요 예배 참석.
1: 네. 수요 예배 참석. 네. 금요기도의 참석.
0: 네.
1: 이게 이제 벌점을 이제 깎아주는.
0: 네네.
1: 네. 네.
0: 야 근데 원대한 꿈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1: 네, 맞습니다.
0: 네,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2: 와 언젠간 이루지 않을까.
0: 네, 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네, 계획을 하다 보면.

0: 되면 언젠가 정말 그게 아, 실현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아,
1: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또 듣고 계시죠? 우리 네. 나중에 그 기숙사에 입학하실 분들도 나중에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2: 야, 그 기숙사에 입학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진 않을 것 같고.
0: 네.
2: 언젠가겠죠.
1: 청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야 될 것 같네요.
0: 네.
2: 응원의 메시지가 클수록 이 기도 응답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네.
0: 샵 9030으로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형제님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우리 김영성 우리 청년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인터뷰하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또 하나님 그 삶의 여정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김현성 형제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두려움도 많고 또 열어가야 될 주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들을 날마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말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부르심에 대하여 예수하는 삶에 대한 고백을 나누어 싸운데 하나님 정녀 형제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소원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예스하며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형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때로는 그 예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원을 나의 삶을 좌뺏으려야 될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고민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예스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2: 형제가 말씀했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삶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될 터인데 그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형제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받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로 흘려보내는 꿈도 있습니다. 지는 그 여정과 역사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취자로 함께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애청자들이 있습니다. 저녁 퇴근길 터인데 하루의 수고와 피곤함들을 하나님 정말 우리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근심들의 염려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귀한 저녁 안식과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주께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저녁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청년들을 날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믿음의 청년 김현성 형제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원대한 우리 형제님의 꿈을 위해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위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형제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형제님?
3: 아, 오늘 우선 너무 되게 재밌고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0: 네.
3: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라디오를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면서
0: 네.
3: 저도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0: 네.
3: 복음 완성에 참여하는데
0: 네.
3: 그
0: 네.
3: 복음이 무엇일까를 좀 네. 돌아보면서 좀 저도 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형제님. 네. 네, 또 오늘 나눠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또 앞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 힘차게 걸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2: 아,
0: 에너지를
2: 너무...
0: 더 얻으시지 않으셨나요?
2: 맞아요. 네. 에너지도 얻고요. 또 우리 청년이 되게 낭만 있어요.
0: 네.
2: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게 됩니다.
0: 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좋은 은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 우리 청년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청년의 포항충진교회 김현성 형제 함께했고요. 또 공동진행의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

저는 홍사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다툼이란 단어가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기적인 야심으로 번역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경쟁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 욕심,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경쟁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귀히 여기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곤고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기쁘고 모두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이겨내야겠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가며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 힘쓴다면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너무나 귀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손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것을 나누며 세상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률 목사님께서 말라기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날,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 뒤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문맥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의 말씀 전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명령하신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그런 뜻도 있지만 마음에 깊이 담아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카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 행동하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마음에 깊이 두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쓰인 자카르의 의미입니다. 한번 자카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사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잠시 노아를 깜빡 잊고 계시다가, 바쁘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심판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아, 노아가 있었지 이렇게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를 잊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생각해 내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늘 마음에 두고 계셨고 그가 방주에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 방주 안에 갇혀있는 생활이, 그런 노아를 돌보시고 그런 노아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의미로 자카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행동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그 방주 안에 갇힌 노아를 생각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속히 물이 줄게 해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라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너희 마음과 너희 감정과 너희 삶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한 것이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자카르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단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강력하게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사탄의 이 모든 시도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한다면, 기억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주장하게 한다면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죄인지 알아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읽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예배당문을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자카르 하겠어요? 세상의 소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뜬 그 순간부터 잘 때까지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데 우리는 겨우 주일날 한 20분, 30분 정도의 말씀을 딱 한 번만 듣는다면 그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카르 하려면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펼쳐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냥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 출석했어요, 이게 목표인 사람은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막 속이 상하겠죠. 목사님 또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시나, 좀 빨리 맞춰주지.
그런 상태로서는 말씀이 들어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 이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반복하여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반복하여 내가 받은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혹 성경 읽기를 멈췄다면, 이제 8월이고 이제 곧 9월이다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성경 읽다 보면 이런저런 뭐 바쁜 과정 속에서 한 번 빠지고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20번 되다 보면 포기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하겠어요 하지 그러지 말고, 아니 우리 주님이 금년에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죠? 원래 안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년도로 미루지 말고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어느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막 뜨겁게 아멘 아멘 많이 하셨는데 속으로만 아멘하시고 입술만 달싹이고 그러시는데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묵상입니다. 말씀을 자카르 하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고 읊조리면서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일 그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작은 소리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읽고 들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또다시 읽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세 번째 것은요,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카로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운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자카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자카로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고,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카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카를 할수록 결국은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자카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자카를 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게 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힘만으로는 그 말씀,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짜 계산하려고 하면 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 날은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오실까 날짜를 계산하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날짜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라기 4장 4절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카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만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카라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라나타라고 외친 외침과 내 삶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자카라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목적은요,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이겠어요? 단순하게 방탕한 삶을 끊어내고 거짓을 그만두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된 회개는요, 자연스럽게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회개의 중심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방탕한 삶을 끊어내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짓을 그만두는 게 따라오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옆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죄를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순간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감정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바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참된 회개를 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여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왜 벌써 오세요? 아직 내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 뜻과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지속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한 자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런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지고 돈을 사용할 때는 내 욕심이 앞서고 시간을 사용할 때는 내 편안함이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서 밀쳐내고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밀쳐버렸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엘리야, 즉 세례요한의 사역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은 이 인간관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뜻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부분을 우리는 언뜻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아버지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읽겠습니다.

0: 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 주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 아버지가 히브리어 단어로 아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브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구약 성경은요 아브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4장 6절의 아버지는 아브가 아니고 이 아브의 복수형인 아보트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표기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들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변화도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대와 세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그 관계의 자리에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요 주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인데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 여러분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닫고 있다면 다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부모니까 부모가 먼저 해야지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든 자녀든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던 분이 먼저 하십시오. 먼저 손님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만 내면 되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네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수의자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804 아버님께서는 퇴근길에 우연히 라디오 틀었다가 듣고 계시다고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932번님께서 사남매 독박 육아 중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온 라디오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처음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송이 나오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라디오도 만드는군요. 사남매 독박 육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6843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들을게요. 내 삶의 노래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네 주를 가까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6843번님의 신청 찬양 네 주를 가까이 함께 듣고 옵니다.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강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조수아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내용은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또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을 보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묵상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겠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7편은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한 시편입니다. 얼만큼 괴로웠는가 하면요. 77편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읊조리고 되뇌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지금 이 삶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일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몸이 편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내 삶에 어려움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그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요, 잘 되면 기분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함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욥기 말씀을 보면요,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불평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름 워십 가운데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옳고 그름의 관계 이전에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요, 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혈연 안에서는요, 특별한 법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법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만 그 자녀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내가 너희들 이제 죄 지으면 지옥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사탄이 너희를 협박하지 못하니 그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죄를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죄를 즐기면 이제 구원파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매일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혼내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내 자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법 이전에 사랑의 법 안에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애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아이자 1번 가운데서 예수 아름다우신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죄를 발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삶에서 더 많은 죄를 발견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눈이 밝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요, 내 옷에 뭐 묻어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눈이 좋으면요,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삶을 말씀으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그러면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사단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더 긴밀하게, 자세하게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눈이 밝아야지 내 옷이 더러우면 빨아야 되겠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

안에 들어가서 집이 더러우면 아, 청소해야 되겠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눈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보통 안경을 잘안 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돋보기를 끼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집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함은 우리가 사탄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 속에 드러나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큰 잘못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셨으니 내일도 그렇게 힘을 내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 1번 가운데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들어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펼쳐지는 그 뭐라 그럴까 좀 바다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기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여러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어떠한 열정적인 그 역사들을 보이시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이 전도 여행 기간 쇠사슬에 매여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쇠사슬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지 못했고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매이지 아니한다 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의 매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1장 12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계십니다. 이번 여행은 때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좀 더 다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가 로마의 제수였기 때문에 이 여행은 로마 정부의 비용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로마로 가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의 사건을 가이사에게 요청했을 때 그는 통치자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후에 아그리파 왕은 그에게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잖아요. 그것이 26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보내져야 됐고 그 가운데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만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27장은 오늘날 남아있는 고대 여행 기록 가운데 그런 면에서 가장 훌륭하게 묘사된 바다 여행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람세스 경은 의사 누가의 기록을 연구했는데 그는 이것이 걸작이며 여태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평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이 성경의 또 다른 위대한 장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바다 여행을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행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고 어찌 보면 가장 영적으로 멋진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은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바울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죄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 시민이었던 겁니다. 필경 다른 사람들은 형집행을 위해서 로마로 보내지는 죄수들이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어찌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동물들과 싸워 죽게 될 그러한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죠. 당시에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있어서 이 잔인한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를 인해서 사방 곳곳에서 맹수들에 의해 찢겨진 시체들의 무덤이 즐비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죄수들은 살아날 가망성이 그러므로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정말 정확한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인들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심판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매우 예의 바른 이교도였습니다. 2절로 가보세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여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사고도 함께 하니라.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 지도가 있으시다면 한번 그것을 보시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같이 이렇게 떠나보시면 훨씬 더 여행하는 기분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미기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여러분 보고 성경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좀 해보자 이런 권면을 드리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해안을 따라 위쪽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출발 지점에서 로마를 향해 곧바로 직선 코스로 항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를 향해 이 배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배는 이스라엘 연안선을 가까이 두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3절로 가보세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시돈은 우리에게 좀 낯선 지명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이 시돈에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방문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지역을 본다면 레바논의 영토로서 페니키아 연안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하셨죠. 바울이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마도 그 로마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아주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그 형제들과의 교제와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면제될 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간의 이해와 격려를 날마다 필요로 하며 살아간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27장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그랬어요. 본문에서 여러분,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라는 표현은 그들의 그 구브로 섬 남쪽 해안을 타고 항해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이것은 바다에서 얼마간의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령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5절이에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에도 이 바다를 항해했었더랬어요. 이제 그들은 아주 주변에 있는 해안 가까이로 접근하여서 소아시아의 남쪽 연안을 따라 항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6절 가보실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지도를 자세히 보신다면 무라섬은 반도의 극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배를 바꿔 탔습니다. 무라성에서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베라함은 그것이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배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 배는 이탈리아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레데 섬으로 항해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항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범선으로 풍랑 속에서 항해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레데 섬의 남쪽으로 항해해서 그 섬의 라세라 항에 도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조를 봐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뭐죠? 그러면 바로 겨울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 겨울은 일기가 매우 불순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겨울철에는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그들보다 훨씬 앞서 그 앞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선하기가 위태하자 바울은 그들을 권고하게 되는 겁니다. 10절로 11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부장의 이러한 결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보다는 배의 선장이 항해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누가 뭐라 해도 선장의 결정이 운행하는 데서는 최고니까요. 선장은 선주와 함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 항해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까 이런 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뭐 하지 맙시다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은 이런 권면들이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 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항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지금 힘들다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린 빨리 이 겨울에 그 일기가 불순하니까 로마 항구로 가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고 선주 구간에 이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반드시 닥칠 그 환란에 대해서 바라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영적 탁월성은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바울의 삶에는 어떤 혼란도 어떤 불확실함도 또 어떤 좌절도 없었더랬어요. 그는 잘 균형이 갖추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알았고요.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엄청난 교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알게 돼요.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요. 12절 봐보세요.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릭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릭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레데는 아시아 연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연안에 있는 섬인데요. 그레데는 그 연안 일대의 가장 큰 섬으로서 몇 개의 좋은 항구가 있었어요.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이 되긴 합니다만 이 여행에서 백부장과 군사들 그리고 선원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인간적 사고에만 의지해서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13절

들어와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되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들은 이때 항해하는데 한 뭐라 그럴까요? 좀 남풍이 불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묘해요. 꼭 그럴 때는 아주 그냥 그 누굽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갈 때 성경이 뭐라고 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마침 남풍이 불어주는 거예요. 아주 남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 득이한 줄 알았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때 자신의 그 인간적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맞아 떨어졌는지 뭐 사람들로 하여금 의기양양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25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세상이 커다란 바다라면 우리 인생들은 거기에 떠나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에서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의 뜻에 따라 배를 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는 폭풍우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허감 중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고 스스로 예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때요? 결과는 언제나 실패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위대한 정치가란 하나님께서 다음 50년 동안 세상을 어떻게 이끄실지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을 발견한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14절 봐보세요.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여러분 유라굴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의사 누가는 당시 매우 전문적인 해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동풍, 그러니까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크빌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는 소아시아에서 불어오는 동북풍인데, 그러니까 북동풍인데 아주 강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때는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폭풍이 많이 부는 때였습니다. 이것은 광풍으로 바뀌게 되었고 바울과 그의 배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잠깐 화제를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옮겨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즉 복음이 승리하고 있을 때 그는 로마를 몹시 방문하고 싶어 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것은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거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27장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다시 로마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판단이 되었어요. 이러한 절망과 시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로마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를 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데 가는 대로 두고 족교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족교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0: 그들은 그레데 섬의 서쪽으로 항해하면서 진위를 지나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 그것은 그레데의 남쪽에 있는 매우 작은 섬, 가우다라는 섬에 피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말하면 난파가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배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에 실려있는 모든 짐을 물 속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울은 항해를 계속하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이것의 말을 더 믿었는데요. 결국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선장, 2번 성령.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아그리빠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바이올린과 순례자에 나오는 신앙생활과 바이올린 제작자의 공통점을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딘 연장으로는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없다. 연장을 단련하려면 악기 제작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오래 사용하지 않는 악기는 반드시 조율을 거쳐야 한다. 잘 만든 악기라도 좋은 연주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바이올린 제작자를 기쁘게 하고 관객에게 큰 선물을 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름다운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통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네.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꼭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얼마 전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HT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이 밤, 그 먼저 오신 사랑을 떠올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히스플레인이 부른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살아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알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마음이 넉넉한 날에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치게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막 성질 내고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숙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테리 맥알먼의 Jesus Name Above Our Names, 그리고 밥 피츠의 As We Worship,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House of Worship 프로젝트의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그리고 CC 와이넌스의 Goodness of Go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irk Franklin의 I Am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노래 중에 House of Worship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W. 스미스가 그 중앙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예배를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우리의 익숙한 예배곡들을 그 곡을 만든 사람과

지금 세대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부르는 방식의 그런 다시 부르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올해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한 곡이 시간을 건너서 다시 불린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도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쩌면 눈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어짐 안에서도 저도 서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서 계신 게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그리고 조성은이 부른 십자가의 사랑, 유효리임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상담가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인 한스 엘루셰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화해의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뭐 이런 식의 변명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네 오해야. 이러와 같은 말은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스 박사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웨이홈의 치유자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리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웨이홈의 치유자 이 찬양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아, 정말 그 주님 앞에 날 치유해 주소서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기도와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또 위로를 주었길 바라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 바사가 이 제시한 화의 세 가지 기술, 첫 번째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진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아니고요. 아 정말 미안해. 나라도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좀 진심이 전해지는 이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 이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 나는 누구를 또 용서해야 되고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박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앙금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 작은 앙금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주 큰 앙금. 아, 내가 좀 주체할 수 없는 게 앙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화해와 용서로 한 걸음 더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눕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노인팅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 주님, 주님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와 용서로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회복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넘어 사랑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모든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의 저자인 스카이 제서니는 정직함을 뒤로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세속적인 믿음은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령식의 기뻐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든메이트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예스 그레이스의 기적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속죄하신 구세주를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너스의 카운트 온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섯 메리 메리의 와더 프렌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일어났던 일들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평양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나 북한의 그 인공기를 흔들면서 또 눈물까지 지은 열렬하게 환호하는 북한의 주민들. 이들은 분명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장군님을, 수령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또 장군님이, 수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이 거짓에 속아있고 그리고 수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도 들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열렬하게 사모하고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 참된 것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도 때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맹목적이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또 순수한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또한 북녘의 영혼들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권력 또 수령이나 장군 같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계십니까? 북녘의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지도자를 위해 맹렬한 또는 열렬한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충성을 맹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받았다는 사랑이 거짓됨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그큰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극동방송의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이 복음 전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AM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탈북민 여러분, 오늘도 불안한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그리고 한반도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의 기도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분단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이 땅에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곁에는 탈북민이라는 3만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 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온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오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을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째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부러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잡힐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 저한테서 이제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붕이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 어떻게 해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며칠을 씹고 안 좋다는 거 다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어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기를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극을 주노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남할라 가잖아요. 남할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참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걔,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가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의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소극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꿈이.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도 사실은 교만하고 제 우상이 얼굴이고 우상이 명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한 5년 전에 저보다 더 왕싸가지고 왕재수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기게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온 청년인데 물질로 섬기게 하고 기도로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360도로 바뀌었어요. 자기 말로 걸레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내년에 로스쿨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깨 내어드린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그 감옥에서 저도 참 많이 간사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살려만 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입이 다실 돌아갔어요. 근데 안 했어요. 여기 와서 12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내 입으로 드린 기도조차도 약속조차도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새 개척교회로 저를 이제 옮겨주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고향 사람들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섬기는 분들 예전에 제가 내 잣대로 했던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회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 더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부터 하는 거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가는 거는 제가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입소할 때부터 사람으로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 되거든요, 감옥에.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너무 슬프고 자존심 상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주입시켰어. 너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 버텨라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600명이 북송을 앞두고 있다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북송이.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아파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로 북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북송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십사. 예,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고 싶고 중국이 사실은 북한보다도 더한 인권이 사각지대거든요. 북한에 가려서 북한 등지에서 이제 세계에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조국이기도 하고 제 딸이 조국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절대로 조국이 될수 없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약 8,500명이며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이 1,000명, 드론 운용병이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드론 운용병 상당수가 기존 파병 과정에서 운용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후방 진지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KN-23과 KN-24 탄도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추가로 120발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인데요. 또 북한이 실제 전투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해 미사일의 정확도와 탄두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이 병력과 탄약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S-400 방공 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미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5만 명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앞바다

바흐타에서 최소 40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뒤 해상에서 구매자 측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산유국들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과하는 선박 가운데는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항적을 숨기는 이른바 다크 운항도 늘고 있는데요. 선박 추적업체 K-플라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와 천연가스 운반선 112척 가운데 89척은 이용 항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란 반대편인 호르무즈 남쪽 오만 연안 항로를 통해 유조선 통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중부사령부의 지원 아래 유조선을 호송하고 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1,000척이 넘는 선박의 해협 통과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으로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과 진행한 종전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2026년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1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과 현금 보유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도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초과 현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최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 환원 규모는 최대 200조 원까지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 3.87% 상승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정책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국가정찰국과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을 동원해 위성과 드론, 감청장비 등을 통해 영변과 강선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가 이들 정보기관의 최근 분석에 근거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 복귀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는 해외 연구기관의 추정치와도 비슷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60개로 추정했는데요.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이보다는 많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내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80개에서 최대 120개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핵무기 보유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최근 평양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명품 소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평양 대성 백화점에서는 오메가와 샤넬 등 중국을 통해 병행 수입된 명품이 판매되고 있고 일부 쇼핑센터에서는 고가 스마트폰과 이케아 제품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제 호황은 우크라이나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북러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77억 달러에서 최대 144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7천억 원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가상자산 탈취도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혔는데요. 미국 스팀슨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고 북한 연계 해커들이 올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도 6억 4천여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이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최근의 호황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자금을 산업과 생산 기반 확충에 투자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의 연간 국방 예산이 1조 대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2027년도 국방 예산을 1조 1,225억 대만 달러로 승인했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1,730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이달 말 여소야대인 입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대만 정부의 내년도 국내 총생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GDP의 약 3%에 해당합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앞서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오는 2030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군사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975억 대만 달러 늘어난 2,591억 대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탄약과 예비 부품 조달을 위한 운영 유지비와 지원병 증원에 따른 인력 유지비도 함께 확대됐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다층 방공체계인 이른바 대만판 아이언돔, T돔을 구축하고 드론 전력과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군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국함 국조 정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지난 2015년 3,159명보다 2.7배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도 17.3명으로 10년 전보다 10.9명 증가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이 7,176명으로 남성 1,428명보다 약 5배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전남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와 강원 순이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 4,280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90%가 고혈압이나 관절염, 치매,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87.4%였지만 돈 계산 등이 가능한 고령자는 43.6%에 그쳤습니다. 생활 습관을 보면 86.9%가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79.6%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지 않은 비율은 75.8%였으며 100세 이상 고령자 5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주 황해북도 송배전 시설에서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도 전체의 전력망이 마비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노후한 송전선과 변압기 등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특히 이번 정전으로 일반 주택과 산업시설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24시간 전력 공급을 보장해온 동상과 영생탑, 혁명사적관 등 이른바 1호 시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상화 시설의 전기가 며칠씩 끊긴 것은 처음 본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통상 우상화 관련 시설에 전용 배전선을 연결해 일반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해북도 당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1호 시설의 전력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으며 도안전국과 인민군 부대까지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전력 설비의 규모가 큰 데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부족해 정상적인 전력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강릉, 영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철원과 춘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4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과 영월 32도, 철원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목포 25도, 군산과 고창 24도, 낮 기온은 고창 34도, 목포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가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에서는 평양과 진남포에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개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진남포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개성 30도, 평양과 진남포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웅기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함흥 33도, 웅기 26도, 북청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달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좀 보내주십시오. 보내길 원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주 안에 있는 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

1,000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말한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 7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드니 저스틴 해리스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첫째, 패자는 승리에도 두려워하지만 승자는 패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패자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만 승자는 새벽을 깨운다. 셋째, 패자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만 승자는 비전을 쫓아 움직인다. 그리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호하지만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 패자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만 승자는 지금 즉시 뛰어든다. 패자는 대책 없이 비판하지만 승자는 비판에도 대책을 세운다.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보지만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 새벽을 깨우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으며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믿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걸음걸음 능히 감당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하였다. 삶의 위기에 앞서 막막하고 두려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은 주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 표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좋지 않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을 거두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따라 주님의 손꼭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임승종 씨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였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은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그리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400년 동안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막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하여 압박과 서름 속에서 만 35년, 햇수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0: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여러분과 저의 제2의 광복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제2의 해방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민족,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는 인천시립합창단이었고요.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평화와 찬양 비롯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날을 꿈꾸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일상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스튜디오로 자리로 한번 바로 모셔볼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양강도 갑산에서 예.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 고향 땅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서 기억했을 때 선생님에게 고향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누구나 다 고향이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땅을 그린다면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산은 다 벗기고 산 앞뒤가 다 산으로 막혔기 때문에 걸작이마다 이제 집들이 있는데 저는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 그 땅에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희망도 없고 이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1: 네.
0: 예.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저희 고향 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언제 고향 그 양강도 땅을 떠나셨어요?
0: 2012년 7월 한 중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때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0: 31살 때였습니다.
1: 31살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고자 결단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2012년이면 한창 정권이 바뀌는
0: 그렇죠.
1: 네, 시기였잖아요.
0: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정말 고난의 그

0: 어려운 시기도 다 넘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악착스럽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그 10여 년 동안 제가 온 가족이 함께 벌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로 된 겁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해가지고 이제 아주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 버티고 살려고 했는데 쌀한 지대가 12만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같겠지만 우리 북한에서의 그 이제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불만을 내놓았다가는 당장 그냥 보위부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시집을 성봉동으로 와서 이제 그 건너편을 계속 보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아, 이 땅은 정말 암흑의 땅이구나.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만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제 탈북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1: 건너편 땅이라고 하시는 거는 중국 땅
0: 예,
1: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예.
1: 그럼 혼자 그렇게 넘어오셨어요?
0: 여러 한세명 정도가 넘어왔는데 그한 명이 넘어오자면 비용이 너무 그분들도 먹는 게 없으니까 여러 명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제 신뢰가 생겨야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목숨을 내대야
1: 그쵸.
0: 하는 상황이니까 누구도 그런 일에 선뜻 이렇게 나서려고 안 하거든요. 예.
1: 근데 그렇게 신뢰가 또 기반이 돼야 되고,
0: 그렇죠.
1: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강이었을 텐데,
0: 예.
1: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또 무수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시점이 있었을까요?
0: 아, 저는 한 가족의 그 마지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런 착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시식한 그 이런 좀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이제 화폐 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모도 살 길이 막막하고 저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니까 제 이제 밥한 그릇 채울 만한 그런 일상생활도 안 되니까 아주 이제는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심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예.
1: 그때 그러면 부모님께는 혹시 인사드리고 나오셨어요?
0: 어머님께는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우시길래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진짜 몰랐다고 봐야죠. 왜 저렇게 우시겠나, 우시는지 저는 이제 가서 꼭 부모님들에게 돈도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저 남편과 살수 있는 그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제가 그때에는 자식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지금 아들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 게 정말 조금이나마 예 다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1: 얼마나 또 그렇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의 이별을 감내하셨을까라는 감히 저는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이 북한, 중국, 러시아 땅까지 복음을 들고 전해지는 방송이잖아요. 분명 지금 어머님께서 양강도에서 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실 텐데, 방송을 통해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우리 자매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어머님께?
0: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속에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고 아버지가 정말 술로 그렇게 못살게 하시는데도 어렵게 어렵게 우리들을 자식 자녀들을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만 제가 어머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머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어머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전에도 참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곳 정착 3개월 차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또 반짝이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 삶이 꼭 어머니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게 너무도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가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한 저 세상으로 갈 그날이 그 어느 땐가는 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까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 땅에 그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진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를 타고 흘러들어가는 복음이 북한 땅 곳곳에 분명 지금 심겨 들어가지고 열매 맺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이 믿음과 담대한 선포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우리 3개월 차,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목마른 내영혼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봤던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

0: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다.
2: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3: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이수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3: 네, 우리가 북한 사리원당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성경책을 갖고 있는 지인,
2: 네.
3: 친인척을 만나시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만 같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그곳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오셨어요.
2: 네.
3: 무엇보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접하셨는데
2: 네.
3: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2: 네.
3: 우리 고향 분들에게 그때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2: 네.
3: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2: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3: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다 들어주시는
2: 네, 분. 진짜 힘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그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3: 언제 그런 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셨어요?
2: 제가 한국 와서 진짜 육아하면서 너무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었어요. 제가
3: 네.
2: 가족 없이 혼자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저 혼자서 육아를 했거든요.
3: 네.
2: 진짜 힘들고 또 고향 생각나고 지칠 때마다
3: 네.
2: 그냥 손 붙잡고 그냥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다 들어주시고 또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3: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2: 네, 맞아요.
3: 하나님.
2: 네.
3: 근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음 교회 나가시게 되셨어요?
2: 처음에 나간 거는 하나원에서도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나원에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고 한국 처음에 정착 초기에 남편이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엄청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게 뭔가 치유되는 기분이고
3: 네.
2: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만 나갔다 오면 진짜 쌓였던 일주일 동안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3: 매 주일마다
2: 네.
3: 아이들과 함께
2: 네.
3: 세상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0: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선물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들까지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자녀로서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또 남다른 소망을 갖고 계시겠죠? 복음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소망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세요?
1: 아,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계신 분들과 북한, 모든 북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0: 복음을 전하는.
1: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여쭙는데,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만 가지만, 정말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한다면, 그때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주시는 분. 다 내가 아프거나 아플 때도 치유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럼 마지막으로 또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고향 분들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0: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수현 자매님과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격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한반도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정전협정을 맺고도 어언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사는 서글픈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터져 죽는다고 다이어트들 하신다는데 오늘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1907년 평양에 불어온 성령의 새바람으로 큰 부흥의 은혜를 입었던 동방의 예루살렘,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 종교의 자유가 박해를 받는 그 땅. 또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어찌하오리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내어 울부짖어봅니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으니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저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길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앞으로 우리를 쫓아오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셔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추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수장시키겠다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한민족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말씀을 듣다가 떠오른 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로 알려진 곡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배음악으로 뽑힌 웨이메이커는 2016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싱어송라이터 시나크가 발표한 곡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에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나크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성령님께서 한반도를 보게 해주셨대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연고 없는 나라,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가사가 너무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도
주님 결코

0: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처럼 33장 2절 3절의 이 말씀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새벽까지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포항, 목포가 25도, 평양과 개성, 춘천, 광주, 대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3도, 청진이 21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와 부산이 35도, 광주가 34도, 함흥과 강릉, 여수, 대전, 목포가 33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제주가 32도, 개성 30도, 평양과 신의주가 29도, 해산과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 한반도의 분단의 이 현실을 모두 아뢰면서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J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0: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U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끝주 화요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재워져 묵혀진 삶의 허물들을 사유의 은총으로 벗을 기회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흠뻑 더딥을 아침 예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네, 이 아침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서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에스겔서 46장의 배경 역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들로 들어가서 그 안쪽의 문이 1차를 지나서 2차로 있다고 했는데 오늘 46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들어가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동쪽이라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을 들어가면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무슨 문이냐? 안뜰에 있는 동쪽 문입니다. 자, 안뜰에 있는 동쪽 문을 왜 통과해서 들어가느냐? 여기는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 그래서 이 에스겔 4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떼어놓는 걸 말하죠.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절대 외롭게 놔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면 이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구분해서 주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초하루에 이렇게 돼 있죠. 초하루에. 그러니까 초하루는 뭐냐?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날. 초하루에. 그 다음에 9절에는 정한 절기. 자, 1월 1일, 1월 14일,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대속제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절기. 그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날마다 드리고요. 그다음 매주 드리고요. 그다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요. 그다음에 절기에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지만 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루는 이제 모여서 일주일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끊어줘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을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에 쉬면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칼렌다도 보면은 일주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죠. 일주 단위로. 일주 단위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가 지나고 나면 한 달 단위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하고 나면 큰 절기나 중요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또 절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삶의 칼렌더에 보면은 누구누구 생일, 또 누구누구 기념일, 우리 입학 기념일, 또 졸업식, 뭐 이런 특별한 또 여름 휴가, 뭐 이런 게 개인적으로 있죠. 교회도 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매주가 아쉬워서 수요일도 우리가 또 모이죠. 그리고 매달 그리고 교회 특별한 절기 송구영신 또 추수감사 맥주절 성령강림 순환주일 부활주일 이런 절기들을 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잘 떼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 주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매일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한 주 매 이제 예배들이 잘 쌓이면 그 달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달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그 세월들이 쌓이면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3절에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때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번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 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매일매일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또 여기 보면은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는데 14절에 밀가루 6분의 1 에바 우리 월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름 3분의 1 흰, 우리 수입의 6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또 매달 이렇게 되는데, 1년이겠죠. 곡식이니까. 그 다음 기름 3분의 1 흰, 기름 3분의 1 흰을 함께 섞어서 드린다. 자, 곡식은 우리의 삶의 노력과 땀이 결실한 것입니다. 자, 그것들과 기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나의 삶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져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도 이 예물은 돈이 있으니까 드리지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한 하루를 또 한 주를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한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소산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의 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또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고 또 오늘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맡기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의 예배가 되면 그러니까는 이런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야, 너 참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와서 안뜰 동쪽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에 열고 다른 때는 닫혀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 그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2절에 군주 왕입니다.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 벽에 서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예,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왕이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서는 들어가서 제사장의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항상 구별이 있어야 되는 자기의 역할을 잘 이해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 땅 백성들도 군주와 함께 안식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런데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은 여기 보면은 4절에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의 밀가루 한 에바와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짐승으로 보면은 13절에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는 어린 양 한 마리였고요. 구약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일 드리는 안식일의 예물은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자 그 다음에 매달 드리는 예물은 매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은 6절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거에다가 숫송아지 한 마리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명절과 성회 때 유월절과 같은 그럴 때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그 다음에 밀가루 한 해봐 순양 한 마리에도 한 해봐 이러면서 이제 곡식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 때는 보통 이제 절기 때는 그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월상 매달 드리는 예물에다가 숫송아지 7마리가 사실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일수록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일 때이고 또 모두가 함께 모일 때일수록 이 제사를 풍성하게 드려서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5절에 보면 소재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해 봐요.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이렇게 되죠. 힘대로 한다. 이런 표현이 앞에 7절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해 봐 순양에도 밀가루 한해 봐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

0: 감사제를 준비한다. 자, 이게 힘대로 한다라는 건 뭐냐? 그가 기뻐하는 대로 한다. 자원하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자원하는 대로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준비도 기쁨으로 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 주님 앞에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좀 미리미리 일찍 마음을 드리고 준비하고 조금 주일에는 일찍 오는 게 필요하죠. 후닥닥 예배 오면은 막 땀만 삐질삐질 나고 그 다음에 막 주변을 살피고 부채질하고 땀도 식히고 이러면서 예배 시간 앉아도 한 5분 정도는 이게 좀 예배 집중할 때까지 좀 어수선하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좀 늦게 와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바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돼야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5분 일찍 와서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왕 주님 기쁘시게 드릴 거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일찍 와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도 후닥닥닥 당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그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왕이라고 특별히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막 더 들어갈 게 아니고 9절에 보면요.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함께 같이 쭉 가는데 10절에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왕이라고 상관없고 일반 백성이라고 상관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라고 특별 대우할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가 하나님이 새로 회복시켜주시면서 너희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예배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시간, 내 시간에 중요한 시간을 먼저 떼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 드리고 나머지를 가는 거죠. 매일, 매주, 매달, 절기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모두 함께, 내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핸드폰을 열고요. 어떤 분은 화장실부터 가시고요. 어떤 분은 일어나서 다시 쓰러지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건 참 복된 일이고 나중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주님 앞에 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한 주를 그냥 살기에 힘드니까 수요일에 와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차박, 캠핑 이런 분도 있는데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식일과 초하루에 예배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 뵙습니다. 왕이 정해진 곳

제사장으로 들어와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 역시 백성들과 함께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이 예식들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대입하게 되죠. 내가 요즘 나아가 또 일생을 지나면서 드리는 예배에도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 제사장을 통하여 아침마다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리라 하심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의미이기도 함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은총의 통로라고 합니다.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세요? 묵상에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정해진 절기에는 물론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루로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해 주십시오. 가을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멈추지 않는 예배의 생활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스며들길 축복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 진행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PPT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오늘 네온의 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만 하던 시골 소년의 가슴에는 공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5살 되던 여름, 다니던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년은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공부가 무척 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이라도 좋으니 제발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편지 속에 공부에 대한 자기의 간절한 열망과 가난한 집안 형편을 적어놓고서 편지 봉투의 앞면에는 하나님 전상서라 쓰고 뒷면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소년의 편지를 발견한 우체부는 애절한 내용을 보고서 고심 끝에 우체국장과 의논했고 하나님 계신 곳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해서 자기가 다니던 전남 해남읍교의 목사님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고 소년을 불렀습니다. 과수원에 소년이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과수원 일을 도우면서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소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꿈이었던 소년은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올바른 의사가 되려면 슈바이처를 본받아 신학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경험하는 동안에 영혼을 치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한신대학의 제3대 총장이 되었던 오영석 박사의 입지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성공 발단은 우표를 붙이지 않은 소년의 편지를 버리지 않고 배달해 주었던 집배원 덕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보통 이런 것을 행운이나 운수소관이라고 늘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묘한 방식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섭리입니다. 상상치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과 능력에 경탄하며 표현하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최상 최고의 섭리에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장치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0: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He touched me.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환난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길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내용은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0: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3절 말씀을 끝으로 사무엘상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 보셨지요? 그 그림의 문을 보면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절대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감탄을 표현할 때 쓰는 느낌표는 정확한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세기 유럽에서부터 사용되며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의문을 표현하는 물음표는 느낌표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됐지만 기원이 불분명합니다. 스웨덴에서부터 사용되다 퍼져나간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느낌표와 물음표를 합한 부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62년 뉴욕의 광고회사 대표였던 마틴 스펙터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나타내는 문장부호 인테러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령 교수가 책에서 사용하며 알려진 부호기도 합니다. 스펙터는 이 부호를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노력을 함축하는 부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테러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아마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음표를 주님은 항상 느낌표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깨닫게 해주실 주님이심을 믿기에 크리스천은 인테러뱅처럼 물음 느낌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품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을 통해 느낌표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당당히 주님께 물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만세반석 열리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접속곡인데요. 박종호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문제 많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른 뼈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더 이상 마른 뼈 인생을 살지 말고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곤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35년이 그랬습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겨서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써야 되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에게 광복이다가 왔는데 에스겔 당시 이미 10년 넘게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뼈 인생이 바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감격,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에 무슨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더니 예배의 구경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남탓만 하고 있다면 이미 그 모습은 마른 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만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서 이 권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속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려면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참소할 때 마음의 상처로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어서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주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자와 나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 많고 죄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도록,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갈 텐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니까 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코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는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백악관의 핵심 권력 중심부에 있던 정치가였습니다. 미국 37대 닉슨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특별보좌관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입니다. 늘 대통령과 나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는데 그가 1972년부터 1974년 동안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법방해죄로 연방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 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귀한 다섯 명이 침입했다가 현장 경비원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소지품을 뒤져보는 가운데 백악관 보좌관의 연락처가 기록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일로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임을 하고 찰스 콜스는 연방교도소 죄수로 수감되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은 중간에 1974년 8월 12일 워터게이트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친구 탐 필립스 회장 집을 방문합니다. 찰스 콜스는 자기는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곤경에 처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평안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스트레스도 안 받나? 자네 같이 일을

0: 많이 하는 사람 나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하니까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합니다. 톰 빌립스가 뉴욕 빌리그램 전도집회에 나갔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님께 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C.S. 루이스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시간 되면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상 사람들은 이 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책을 전달받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했던 모습, 권력의 정점에서 대통령과 늘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자기의 교만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그의 자자전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두꺼운 갑옷이 깨져나갔다. 나는 평생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비참한 교만 덩어리였음을 깨달았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쇼한다고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한다고 했지만은 그는 1974년 재판장에서 자신의 그 잘못을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하고 백악관 참모 중에 최초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7개월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때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번호인 23226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의 재수자들을 만났는데 가장 일상에서 절망적이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도소를 나온 다음 나는 남은 여생을 이 재수자들,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1970년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 재수자들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집회 활동과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금을 모아서 재수자들을 돕고 그래서 1994년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상금 100만 불을 받았는데 그 100만 불 전액을 재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외된 재수자들을 돌보라고 잠시 저를 거쳐가게 하신 것뿐입니다. 2005년도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임을 안다. 권력자 12명이 모여 음모를 꾸몄지만 살기 위해 두 주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한 사실을 폭로했다. 반면 보잘것없는 제자들은 40년 동안 모진 고문 속에서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했다. 이 차이가 부활의 증거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를 만나 마른 뼈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른 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마른 뼈 인생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이면서 다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

0: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무더운 여름 남녀노소 즐기는 수영. 여러분들은 수영 잘 하시나요? 저 물에 뜨는 것도 잘 못했던 일명 수영 몸치였는데요.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가 생각나요. 대학생 때였는데 계속 몸이 물 안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때 들리는 선생님의 한마디. 뜨고 싶으면 몸에 힘 좀 빼세요. 물에 빠질까봐 아등바등하며 그럴수록 오히려 몸에 힘이 가득 들어가고 굳고 경직되니 자연스레 가라앉았던 것이죠.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말을 믿고 몸에 힘을 이완시키는 것. 축 늘어지듯 힘을 빼니 오히려 물 위로 몸이 뜨더라고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신앙도 불신이 고개를 들고 의심이 차오를 때 영혼이 경직되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죄의 바다로 빠지고 말죠. 수영 선생님의 가르침을 100% 믿고 몸에 힘을 뺐을 때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앞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주님으로 행복한 아침, 김보석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몸에 힘을 뺄 때 비로소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힘은 빼고 하느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앞서 길을 밝혀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아침 또 방송과 주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또 35도 이상 올라가네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또 있어요. 다행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의 복음의 소리가 또 좋은 소리 아닐까요? 자, 우리 6809님 말씀처럼요, 요즘에 다시 또 더위가 반짝 시작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무더위에 여러분, 극동방송이 진정 우리 영혼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피서처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가득하니깐 이곳에 오셔서 힘 얻고 가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뒷자리 3008님 야, 새싹분이신데요, 전파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전파 선교사 이렇게 가입을 희망하시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 가득 담아 전파 보내주셨습니다. 3008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뒷자리 9507님 보서PD님 비 내리는 오전이에요. 새벽기도 후에 집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경기도 양평 쪽은 좀 비가 내리나 봐요. 포항은 좀 맑은데, 이렇게 새벽기도 다녀오신 후에 또 일상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환절기에 보서PD님 목소리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와, 또 이렇게 저를 축복하고 위해 주시는 기도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륙사님이세요. 늘 감사하고요, 그 기도 덕분인지 제 목소리 쌩쌩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해요. 우리 이륙사님과 방송가 주분들께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가득하실 수 있도록 저도 늘 기도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세요. 이륙사님 오늘도 감사해요. 우리 3923님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와, 뒷자리 우리 2642님께서요 오늘의 출첵제시오 믿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또, 와, 보내주셨는데 지금 믿음으로 이행시까지 보내주셨어요. 믿,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박수치고 싶습니다. 대박. 아니 어떻게 하셨죠? 저 지금 막 소름 돋아요. 오늘은 두 글자 믿음 두 글자로 출첵받을게요 라고 딱 멘트 치려고 했는데 우리 이륙사인님께서 정확하게 오늘의 출첵제시오 믿음 어떠냐고 하시면서 이행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거 봐요. 이 영혼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륙사인님, 우리 방송하주분들 저의 마통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자. 감사하고요. 우리 2667님께서도요 하늘 한쪽 구석에 오늘 비구름이 조금 있을 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참 좋은 아침입니다. 바람도 없어서 밭에서 일하다가 조용히 방송 들으며 또 말씀을 묵상해봅니다 라고요. 일상 가운데 참 귀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을 부르는 우리 2667님이신데 감사해요. 오늘 또 샬조와 잊지 않고 와주셔서 힘이 납니다. 저도 힘을 드리고 싶어요.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이곳 성남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포항은 어떤가요? 보내주셨어요. 우리 2667님 말씀처럼요 비구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맑아요. 자, 방송가 주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요. 우리 2642님 말씀처럼 오늘은 두 글자 믿음으로 출첵을 받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믿음, 믿음 두 글자 보내주세요.
1: 사랑에 들어간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뜨란 책방은 청취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인데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인 최성우 목사님은 서울 화양 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성장상을 수상했으며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내일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256국에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뜨란에
0: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두근두근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언제라고요?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청취자분들께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뜨란 책방 코너에서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서라고 합니다. 저자인 우리 최상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우리 저자의 고백을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세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이름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최신 도서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참석해야겠죠. 바로 내일 오후 2시에요.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우리 꼭 함께해요. 자, 오랜만에 우리 화요일 샬주아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시간. 푸른 숲 성상교회 우리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하며 창세기로 아침을 엽니다. 창세기로 여는 아침, 목사님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열어주기 위해 오늘 참 오랜만에 귀한 걸음에 쉬었습니다. 바로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롱타임 노시.
1: 오랜만입니다. 예, 두 달 넘은 것 같아요.
0: 참 오랜만에 뵙지만 마치 어제 뵌 것 같은 이런 친숙한 느낌이 드는.
1: 어제 하루가 기네요.
0: 어제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네. 목사님 5월 마지막 주에 뵙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또 무더운 여름 또 8월의 마지막 무렵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그동안 참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1: 안식월 한 달 6월 달 보냈고요. 네. 7, 8월은 서머 스페셜이라 못 왔고요.
0: 맞아요. 오고 싶었지만.
1: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하지만 그 모든 걸 뚫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 스튜디오에 와주셨다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프닝은요. 네. 수영에 대한 이 내용으로 열었는데 몸에 힘을 빼야지 비로소 물에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익히기까지 제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수영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1: 수영 매일 하죠. 오늘 방송 때문에 못했고요.
0: 정말 매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매일 합니다. 예.
0: 와 대단하세요. 여기에서의 예. 포인트는 진짜 몸에 힘을 빼는 게 맞죠 목사님?
1: 그 처음에는 이제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0: 맞아요.
1: 어느 순간에 아 몸은 저절로 뜨는구나. 그래서 뜨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아.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구나.
0: 아하.
1: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고 호흡이 터지면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랠리가 되는 거죠.
0: 랠리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요.
1: 그렇죠.
0: 일단 호흡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너무 뜨려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렇죠.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 오히려 그렇죠. 앞으로 가는 걸 집중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뜨기도 하는군요.
1: 그렇죠. 뜬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0: 믿어야 됩니다.
1: 예.
0: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 떠진다.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요. 목사님 강사의 말을 믿고 몸에 힘을 빼야 비로소 물에 뜨고 수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1: 그렇죠.
0: 우리의 신앙도 자신의 힘과 아집은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 진정 가능한 것이겠죠?
1: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0: 네.
1: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0: 아.
1: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0: 아멘.
1: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되면은 제대로 된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아까 베드로 물에 빠지는 거
0: 네.
1: 그냥 볼 때마다 베드로 수영 분명히 선수였을 텐데 어부였고 뱃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물에 빠져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수영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물론 광풍이 있었지만
0: 네. 네,
1: 그래서 너무 당황하면 그 기존에 믿고 있는 진리를 놓쳐버리면 모든 게 다 마비가 됩니다.
0: 그렇군요.
1: 믿음이 필요하죠.
0: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되는 줄
1: 그럼요.
0: 믿습니다. 우리 뒷자리 523군님 세미나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42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우리 최인선 목사님과 함께하는 창세기로 여는 아침. 오늘 목사님께서 열어주실 창세기의 은혜로 변화받기를 원하며 본격적인 나눔 전에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

0: 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제리 2642님, 우리 최임성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창세기로 여는 아침 기대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부드럽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2: 고맙습니다. 또 목소리가 또 부드럽나 보네요.
1: 감미롭습니다. 우리 7694님께서요. 샬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창세기로 여는 아침 기대됩니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요. 모두 화요링이라고 뭔가 진짜 좋은 이런 기분이 느껴져요, 목사님.
2: 아, 참 그 신실한, 예. 신령한 분이네요.
1: 신령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한번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목사님, 지난 회차까지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만드셨다를 우리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통해 깊이 저희가 나눴고요.
2: 그렇죠.
1: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알 수 있었는데 자, 오늘부터는 3장의 내용으로 창세기 3장의 내용으로 문을 새롭게 열어주실 예정이라고요.
2: 그렇죠. 남은 기간 생각해보니까요. 그냥 그 순서대로 갔다가는 2장도 못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1: 3장으로
2: 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세기로 여는 아침 바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심판은 있다. 또 이 강의로 이어집니다. 자, 목사님 이게 일단 타이틀부터 의미심장해요. 예. 심판이 있다. 심판을 있다라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내용인 것 같아요.
2: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인데 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음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2: 우리 돌은 죽을 수가 없죠. 쪼개질 뿐이죠.
1: 그렇죠.
2: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이 포함된 이야기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죽음에 관한 그 경고, 그죠? 경고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1: 네.
2: 그 창세기 3장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이해 또는 마귀의 유혹의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1: 네.
2: 먼저 2장 16,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 네.
2: 선악을 이미 일명 선악과죠.
1: 네.
2: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 과라고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 네.
2: 근데 3장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 그래서 보면 3장에 보면 뱀이 나오죠. 뱀이 가장 강교한 그러면서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2: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이제 흔들리죠. 각색이 되고 있죠.
1: 네.
2: 주관적 각색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뱀이 꾀차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 예.
2: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온 나무인지라. 우리가 어떤 것이 보여질 때
1: 네.
2: 만약에 그게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안 따먹을 수가
1: 없죠.
2: 없죠.
1: 네.
2: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 이상 이건 그 다음 단계는 뭐 그냥 예측이 가능한 거죠. 분명히 따먹

0: 먹을 것이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1: 권하게 돼요.
0: 그렇죠. 근데 원래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그걸 보면 아마 그 장면 자체가 아마 굉장히 두려움으로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창조 이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죠?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 전제돼 있긴 하지만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요.
1: 네.
0: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네.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 누가? 성령께서.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1: 네.
0: 중요한 교리거든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 다음에 심판이 뭔지. 근데 반대로 마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이것들을 얘기할까 안 할까요?
1: 안 할 것 같아요.
0: 안 하죠.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얘기합니까?
1: 얘기 안 하죠.
0: 안 하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1: 네.
0: 안 하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얘기할까요?
1: 아니에요.
0: 안 하죠. 뭐 기후 위기 이런 얘기는 해도 심판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게 언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와의 눈에는 그 죽음을 불러오는 죽음을 가져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보암직 먹음직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1: 네.
0: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1: 아멘.
0: 근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1: 네.
0: 죄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을 살고 생명은 어디 있는가? 반대급부적인 질문을 가져요. 근데 죄의 심판 이런 개념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낙관인 거예요. 낙관.
1: 네.
0: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 믿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1: 네.
0: 그러면 그 다음에는 따먹는 건 당연한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니 가장 중요한 심판의 교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1: 심판 교리를 부정한다.
0: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1: 반드시 죽는다.
0: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1: 네.
0: 죽는 것인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 어.
0: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PD님이 그리고 청취자 되신 분들이
1: 네.
0: 아 심판은 없어, 종말은 없어, 지옥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일 거예요.
1: 어.
0: 예, 다르게 보이면요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1: 아.
0: 예. 우리가 창세기 뭐 하도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판단의 어떤 판정의 본질적인 전제가 등장했다는 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했었거든요.
1: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0: 그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 예.
0: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것인데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죽는 거예요.
1: 네.
0: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이제 판단의 어떤 그런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심판의 규례를 부정을 합니다. 그 제한 없는 자유 이런 거 되게 위험한 얘기거든요. 제한 없는 자유.
1: 제한 없는 자유.
0: 다 따먹어라.
1: 막 달콤한데 막.
0: 그치. 이거 따먹으면 도리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심판의 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뭐하러 오신 거죠? 구원하러.
1: 그렇죠.
0: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1: 죽음과 사망과 심판.
0: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판의 교리가 부정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사망으로 끝나면 좋은 길이 아닌 거잖아요.
1: 네.
0: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어떤 개인의 인격이나
1: 네.
0: 그분의 어떤 인생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믿음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보내신 거잖아요.
1: 아멘.
0: 그렇죠.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1: 어렵지만 이해가 네. 되고요.
0: 이해되죠.
1: 뭔가 느껴집니다.
0: 그렇죠.
1: 우리 아마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하나로 지금 느껴지고 이렇게 마치 눈에 띄어

0: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역사적 예수님만을 가지고선 안 돼요. 그분이
0: 네.
1: 뭐 가난한지 착한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거예요.
0: 아멘.
1: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어. 그죠?
0: 네.
1: 근데 그 무엇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구원은 결국 심판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마귀가 벌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막는 거죠. 심판은 없어. 죽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결국 우리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용이 되는
0: 무용하게
1: 거죠.
0: 되는
1: 다
0: 거네요.
1: 부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내용을 그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있다. 죽음은 있다. 불순종에는 이그 심판이 따르고 그리고 죄의 삯은 뭐다? 사망이다.
0: 사망이다.
1: 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탄이 간교한 사탄이 죄에 대한 것을 죄에 대한 보상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0: 네.
1: 다른 죄에 대한 보상이 다른 게 있을까요?
0: 없죠.
1: 없죠. 잠깐 뭐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뭐 흥한 것처럼 될수 있고 할지 모르지만 죄의 삯은 사망인 거잖아요.
0: 본질적으로 사망과
1: 사망이죠.
0: 죽음이군요.
1: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사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도 또 다른, 뭐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는 그 불순종 믿지 않은 이 불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0: 심판 이외에는 없는군요.
1: 그쵸? 사망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죄의 삯은 사망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교리가 부정이 되면 신앙 전체가 다 어떻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 교리를 부정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인생 살다가 죽어도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 자체가 엄청난 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제일 먼저 인간에게 제시한 언어가 심판은 없다거든요.
0: 심판은
1: 예.
0: 없다.
1: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심판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내면 속에 세워야 될 교리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0: 네.
1: 분명히 집안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어야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0: 그렇죠.
1: 반드시 세워져야 될 기둥 중에 하나가 심판은 있다거든요. 그리고 구원자도 있다.
0: 구원자도 있다.
1: 그렇죠. 심판만 얘기하면 안 되죠. 구원자까지 가는 거죠.
0: 네.
1: 심판이 부정되면 이 신앙 자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볼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뒤흔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0: 뒤흔듦.
1: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사탄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0: 논의의 대상이 되는군요.
1: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론 진리 가운데 우리는 탐구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분석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과 분석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려면 분석을 하고 비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불신을 위한 비판과 분석이 들어가면 불신앙이거든요.
0: 이미 믿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1: 그렇죠.
0: 들어가는군요.
1: 여기서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이 마귀의 뉘앙스는 뭔가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뒤트는 거거든요.
0: 교묘하게.
1: 교묘하죠. 그러니까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으로만은 못 보는 거예요.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 느낌, 감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0: 그 찰나의 뉘앙스를, 그
1: 그렇죠.
0: 미묘한 그 순간을 포착을 해야겠네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는 감각적인 거거든요.
0: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좀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그렇죠. 분명히 영적으로 봤을 때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논의의 대상으로, 불신을 위한 논의의 대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요.
0: 하나님을
1: 그렇죠.
0: 일반화시키는군요.
1: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인 거잖아요.
0: 아멘.
1: 근데 그 말씀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근데 들어본 마귀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네. 근데 분명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제시를 한다는 거죠.
0: 답은 명료한데.
1: 명료한 답을 명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0: 아멘.
1: 예. 근데 그거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니까 결국 이제 마귀의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언어가 들어오면 마귀의 세계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0: 네.
1: 보암지 먹음직
0: 먹음직해 보이고
1: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0: 나무.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죠.
1: 그렇죠.
0: 그렇죠. 그거는 해석이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해석이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마귀는 자꾸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1: 네. 예.
0: 순종의 자리를 해석으로 대체하는 거. 순종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왜 사랑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대부분 왜 사랑할까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안 사랑하려고 질문을
1: 주로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0: 왜 십일조를 내야 될까?
1: 내야 될까?
0: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질문으로 다가온 이 마귀의 뉘앙스와 상당히 가까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때때로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1: 네.
0: 믿어 그러면 믿으면
1: 믿으면 된다.
0: 된다. 그죠? 순종을 해석으로 대체를 하여서 이상한 이야기를 끌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네. 네. 그래. 지금 목사님께서 정말
0: 한 번에 쭉 얘기했나요?
1: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일맥상통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딱 있습니다. 그 본질을, 그 명확한 진리를, 정답을 계속 비껴서 해석을 달려고 하는 것.
0: 그렇죠.
1: 순종의 자리를 계속 해석의 자리로 이렇게 그렇죠. 끌어내리는 것.
0: 각색을 하는 거죠.
1: 각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가장 첫 단추이고 첫 걸음인 것 같아요.
0: 축소를 하거나 과장을 하는 것.
1: 네.
0: 이 다 팩트에서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1: 팩트에서 벗어난 것.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딱 들어가면 조금 읽다 보면 바로 그 아담과 이렇게 하와 이렇게 그렇죠. 뭐 뱀의 유혹 이런 파트가 바로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술술 읽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 팩트가 나왔습니다.
0: 그럼요.
1: 바로 뱀의 유혹이 그 굉장히 교묘해요.
0: 그렇죠.
1: 강교합니다. 뭐 이렇게 감언이설처럼 아주 달콤해요. 하지만 거기에 순간 저희가 빠져들게 되면 그 사탄의 언어가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꾸게 되는
0: 그렇죠.
1: 것. 바로 그 첫 단계는 바로 불순종, 불신앙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0: 그렇죠. 죽음은 없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보면 먹을 만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1: 네.
0: 독버섯이 독만 없다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너무 오히려 독을 갖고 있는 버섯일수록 그렇게 아름답게
0: 보이고 화려하잖아요.
1: 네.
0: 근데 안 먹죠. 왜냐하면 먹으면 죽기 때문에.
1: 죽으니까.
0: 그런 것처럼 심판의 유리를 부정해 버리면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죄악들이 이제 만연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1: 그렇습니다. 우리 뒷자리 4549님께서요 보석 PD님 좋은 아침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아멘. 아니 우리 9507님과 0535님이 이미 창세기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이 녹음 파일을 받고자 또 메일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최임선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로 여는 아침 녹음 파일 선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창세기 세 글자와 함께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토대로 또 심판은 있다의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참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책임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뱀의 논리는 책임이 없는 자유. 아주 이렇게 뭔가 좋아 보이고 너는 자유만 있어. 책임은 안 지어도 돼. 심판은 없어라고 너무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에 반하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0: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만 창조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창조하잖아요. 선을 긋잖아요.
1: 그렇죠.
0: 바다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고 인간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는 말아라. 그리고 일을 하되 엿새는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1: 쉬어라.
0: 열심히만 한다고 완성되느냐 최후의 완성은 쉴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 그렇죠.
0: 쉬는 게 실력이고 쉬어야 하나님 올리시거든요.
1: 네.
0: 그런 것처럼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인데 분명히 거기에는 질서와 경계가 있다는 거죠.
1: 네.
0: 근데 마귀는 그런 것을 다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죠.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에게 자유, 뭐 경계 없는 어떤 무제한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인 것입니다.
1: 네.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 안에서.
0: 안에서죠.
1: 모세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0: 네.
1: 뭐 제가 아직 좀 살 날이 좀 많이 남긴 하지만 살아보니까 네. 범위가 있다라는 게 이게 은혜더라고요.
0: 그럼요.
1: 예, 범위가 없으면요 끝도 없고요. 이게 저의 마음도 이미 그래요.
0: 그럼요.
1: 이 범위가 없으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내가 어디까지

0: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경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살면
1: 그럼요.
0: 살수록 매 순간 느끼는데 아까 인본주의죠. 이
1: 그렇죠.
0: 마귀 사탄의 계교가 참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세요. 요거를 잘
1: 네.
0: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인간의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으로부터 이게 탈피되는 이게 참 모순된다라고 느껴져요.
1: 그렇죠. 진정한 인본주의는요, 만드신 분 안에서의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0: 아멘.
1: 누가 인간의 가치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알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누구도 인간의 인간됨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마귀는 하나님을 제3자로 빼버리고 얘기잖아요.
0: 네.
1: 하나님을 이 이야기의 화자로 초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과 마귀만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모든 일과 모든 뭐 말이든 대화든 아니면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을 현장에 모셔놓고 있어야 됩니다.
0: 아멘.
1: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 화자로, 그러니까 대화자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빼버리고
0: 그러네요.
1: 인간 중심으로. 결국 인간 중심이지만 마귀의 인간 중심, 인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죠.
0: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1: 그렇죠.
0: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수 있고요.
1: 네.
0: 아, 이게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 SNS 이런 거 보면요. 목사님 정말 정말 막 무서울 정도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도로 해요.
1: 그렇죠.
0: 뭐냐면 이게 요즘에 다른 외국에서 좀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1: 네.
0: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신체를 막 변형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막 구슬을 넣고 막 외계인처럼 만들고
1: 아.
0: 이게 나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엔 인간처럼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1: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은 파괴죠, 파괴. 하나님의 창조는 순차적으로 계속 아름다워지잖아요.
0: 아름다워져야
1: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쇠하여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0: 그렇죠.
1: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되고, 자기 파괴적인 것들은, 이거 그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0: 네.
1: 자기 몸을 돌로 찍잖아요.
0: 그쵸.
1: 그쵸? 자기를 파괴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
0: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아름다워져야 돼요. 우리의 내면도, 영혼도,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에 반하는 것들은 사탄의 것, 마귀의 것, 세상의 것은 결국엔 자기 파괴적으로 가는 그런
1: 그렇죠.
0: 길이 아닐까.
1: 필경은 사망입니다.
0: 필경은 사막입니다. 우리 티저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순종에는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얼마 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인이 왜 이웃을 사랑해? 왜 원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하면서 본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너는 보통의 사람과는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순종에는 해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통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요팅! 라고 보내주셨는데,
1: 화요일이죠.
0: 그러네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저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받아요.
1: 그럼요.
0: 저희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저희를 비판하고 끌어내리려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면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1: 그렇죠. 잘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명심 좀더 하나 깊이 읽을 거예요. 그렇다고 순종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0: 네.
1: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0: 아멘.
1: 맹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할때 그것이 있음을 믿고 좋은 뜻인 줄로 믿고 그냥
0: 믿고
1: 순종하는 거죠. 자꾸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그 뉘앙스가 다른 마귀의 해석을 가지고 나가면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1: 그렇죠.
0: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순종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창세기 세 글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메일로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녹음 파일,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최인선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로 여는 아침, 녹음 파일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창세기 세 글자와 함께 문자로 메일 주소도 함께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우리 7566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꼭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6919님,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순종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복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6919님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순종을 해석하지 않겠다.
1: 그럼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0: 네.
1: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되죠.

0: 예, 복귀했습니다.
1: 우리 목사님 복귀하셨습니다. 왕의 귀환하셨습니다.
0: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1: 아 목사님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또 진리와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딱 한 문장을 받아가고 싶다면 우리 6919님께서 얘기해 주신 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예. 순종을 해석하지 않겠다. 말씀을 그렇지. 말씀 그대로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2: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낸 7201번님이 저는 근데 왜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머리가 나쁜 건지 답답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일단은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1: 믿으려고.
2: 그렇죠. 믿으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중심이 안 믿으려는 쪽에 있는지 아. 믿으려는 쪽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믿기를 원한다면 믿어지게 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1: 아멘. 네.
2: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륜적으로 찾아오시는 믿음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나쁘진 왜? 않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머리가 네. 좋으신 것 같습니다.
2: 머리가 그러다... 나쁜 건지 답답합니다. 써놨어요.
1: 예. 우리 모사님께서 명확히 답을 주셨거든요. 머리가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찰할 줄 알고요.
2: 그럼요.
1: 나를 내 자신을 조금 이렇게 이격시켜서 아 내가 좀 왜 이럴까라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2: 각성한 거거든요.
1: 각성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더 찾게 되고요.
2: 그렇죠.
1: 진리를 더 탐구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탐구하는 오늘 또 이 샬조와 창세계로 여는 아침 우리 7201님 반드시 주님께서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6792님께서도 창세기 파일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820님 와 새싹분이신데 창세기와 이 메일 주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창세기 세 글자와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우리 최임선 목사님과 함께 나눈 창세계로 여는 아침 녹음 파일을 선물로 드릴게요. 아 목사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정말 정말 많지만 네. 다음을 계약해야 돼요.
2: 좀 아껴야 돼요.
1: 예, 아껴야 되고 이미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아, 예. 아, 시간이 어쩜 이렇게 금방 갑니까?
2: 그러게요.
1: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늘 시간이 이처럼 후딱 지나서 정말 신비롭고요. 그만큼 우리가 창세기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또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유. 오늘 또 9918님 오프닝을 또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오프닝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2: 어, 좋아요 진짜.
1: 늘 이렇게 또 오프닝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또 주님께 감사한 이 아침이에요. 오늘 창세계와 메일 주소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자 목사님 저희가 오랜만에 이 창세기의 은혜로 화요일을 한번 열어봤는데 정말 감동이었고요. 빨리 다음 주가 오기를 소망하게 되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 좀 어떠셨나요?
2: 아,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 참 감사하고요.
1: 네.
2: 좀 신실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구원도 있다.
1: 아멘.
2: 네, 그렇죠.
1: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 저희의 믿음이 온전해질 것 같아요.
2: 그럼요.
1: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가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도 오늘 받은 창세기의 은혜로 남은 한 주 잘 승리하시길 소망하고요. 끝으로 목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2: 오랜만에 만났고요.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진리 안에서 은총을 함께 만찬으로 경험하는 아멘.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 이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말씀과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마치 만찬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복된 아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아침 창세기로 여는 아침에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이셨어요. 창세기의 높고도 깊은 은혜 그 놀라운 비밀로 아침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자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출첵제시어 드렸는데 당첨자 두 분은 제가 방송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 내 마음을 미혹하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미간과 문설주에 새겨야 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전제해요.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나일강 물을 대어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하지요.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와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는 농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가며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말라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남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라고 경고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다 보면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즉 돈과 명예의 우상을 좇게 될 것을 알기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17절에서 말하듯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으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마르고 건강이 다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하지요. 내 모든 인격과 행동 하나하나에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집에 앉아

걸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지요. 자녀에게 세상 성공과 돈 버는 법만을 가르쳐 그것을 좁게 하는 것은 자녀를 우상 숭배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할 때 21절의 약속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하늘 문이 닫혀 메말라 버린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늘 문을 닫게 한 나의 불순종이나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에게 가장 힘주어 가르치는 것은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법입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둘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해요. 앞선 13절과 비슷하지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최신 무기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어요. 이는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이라고 굳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어도 내 발바닥으로 직접 밟고 나아가는 행위, 즉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 내 은밀한 죄와의 싸움, 거룩한 사명이라는 땅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과 거절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고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뎌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을 거슬러 내 혈기와 교만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밟아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그 발걸음을 주저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구원의 때에 순종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영혼 구원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4년 전 아버지는 가남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아버지의 수고로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까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어머니의 구원을 바라며 섬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사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함께 교회 가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막상 가겠다고 하시면 매주 교회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도 부담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며 구원의 시간을 제 뜻대로 정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누렸음에도 제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거절이 두려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제 모습을 회개해요.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호와 표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

0: 말씀을 담대히 전할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하신 24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서 주일에 함께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매일 가정 자문록 보석 상자 메시지를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성공도 하늘 문이 닫히면 한순간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돈, 음란, 명예 등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용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과 성공을 좇아 살다가 하늘 문이 닫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저희입니다. 두려움과 안일함에 사로잡혀 발바닥으로 밟으라 명하신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포기하는 저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저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줬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새기고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용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ED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일 우리는 나는 누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영적 정체성과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하루에 10분 정도 병고와 마병 기도를 하기로 지난주에 손들었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신 분은 손 내리시고 안 하신 분들은 설교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다 하셨어요? 어휴, 역시 일부 대단합니다. 예, 예. 어떻던가요?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고 탄탄해지셨나요? 10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바른 영적 전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 지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요, 붙잡으려고 애쓰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기들도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손에다가 무엇인가를 쥐어주면 감각이 발달해서인지 몰라도 그것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쥐고 있던 그 붙잡음이 인생이 지나면서부터 때가 묻고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더해지면서 탐욕으로 변질되기도 하지요. 인생들은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권력을, 쾌락을, 또 자기만의 만족을 붙잡으려고 인생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들, 붙잡은 것 같은데 붙잡고 나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붙잡으려고 갔던 인생이 오히려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장악한다. 예, 술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술을 통제하지 못해서 술이 사람의 목줄을 쥐어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붙잡고 있는 대부분들이 인생을 오히려 옭아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이야기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에서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모티브가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 흐르는 그 모티브가 바로 붙잡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는 붙잡힘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이 동기가 심겨져 있고 이 동기가 원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쭉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속에 붙잡힌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관찰해 보면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악한 영에 붙잡혀 사는 여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관찰을 통해서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말 그대로 여종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자기 생애에 자기 주도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신발도 없었다라고 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닐 수 있는 권세가 하나도 없는 존재, 남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남에게 부림을 받는 존재가 바로 종,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 종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에게 매여서 사는 것만 해도 매우 서럽고 비참한데 이 여종을 또다시 붙잡고 있는 겹의 붙잡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붙잡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여종은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았던 존재,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악한 영 얼마나 어두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귀신 악한 영에게 짓눌리게 되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마귀, 악한 영 성경 말씀해 보니까 본질상 거짓말쟁이이며 살인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영 귀신입니다. 이 악한 영 귀신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진리로부터 멀리하고 분별력을 없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내놓고 후에는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머물지 않은 것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떼어내놓고 떼어져 있다고 비방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 귀신,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노예된 여자 종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살리는 영이 아닙니다. 죽이는 영이지요. 자유케 하는 영이 아닙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영입니다. 이 귀신에 짓눌려 있는 존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묶임 속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 들려서요. 무덤과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자기도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치고 자해를 합니다. 귀신 들린 존재는 얼마나 이 영적인 존재인지 쇠사슬로 그를 묶어놔도 쇠사슬을 풀고 그러니까 쇠사슬을 풀 만한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악한 영의 힘에 의해 그에게 주어져서 쇠사슬을 풀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정제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가보면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자기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물 속에 뛰어듭니다. 불 속에 뛰어듭니다.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진짜 귀신 들린 존재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귀신에게 묶임을 받아서 처참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묶이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중독이란 게 뭡니까? 붙잡혔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이게 묶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사회적 비용을 중독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 현재의

분별력을 흐릿하게 만들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영과 몸과 혼과 정신을 묶어 붙잡혀 사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붙잡힘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서 또 다른 붙잡혀 사는 존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물질적 욕망에 붙잡혀 사는 주인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9절 말씀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종의 주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들 복수형입니다. 부부인가 싶지만 가장 정통적인 주석의 방식은 이들이 공동 소유에 의해서 수익을 분배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업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자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해서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점칠 때에 나오는 복채를 가지고 여러 주인들이 함께 그 이익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될 법하니까 투자하는 거죠. 이익이 될 법하니까 모이는 거죠. 여기 모여있는 주인들 복수형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이익의 냄새를 따라 여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벌이 수단입니다. 기계의 부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존귀한 인생 사람을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 돈 되고 내 밥그릇에 이익이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 이의 인생은 어떻게 질팝이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내 주머니만 두둑해지면 행복해지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돈에는요 아주 큰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돈은요 사람을 조종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인데요, 돈은요 사람을 조종합니다. 돈 앞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딴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보세요. 돈 앞에 사람들이요 생명도 안중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이고 가두고 묶고 비방하고 짓밟고.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 때문에,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돈 때문입니다. 인격을 짓밟고요, 돈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이 삶에 꼭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사람을 조종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술, 돈 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쫓다가 물질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돈 벌어서 멋지게 살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노예가 되어집니다.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나면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들이 그랬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돈 앞에서.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존중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예사로 쳐봅시다. 그렇지만요 심각해지면요 하나님 존중하는 법도 물질 앞에서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물질 앞에서 신앙의 초심을 잃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돈, 결국은 내 안위, 신앙의 초점이 옮겨지고 흐릿해지고 신앙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찌르는 가시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0: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물질의 탐욕에 붙잡혀 사는 주인들,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존재가 있다면 돈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세상의 권력자를 향해 신처럼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잘 없습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돈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님도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작!
1: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0: 아멘. 먹어야 되죠. 배가 불러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소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증식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차이면 차일수록,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너희 물질의 욕망에 붙잡히며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주인들은 그 물질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깨끗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질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갑이 무슨 사람입니까? 회개하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갑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들의 삶의 행태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동일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보다 재산, 경제, 이익, 손실 여기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자기 재산을 침해하는 일에는 급히 분노합니다. 봉기를 듭니다. 영혼이 죽고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지든지 상처를 받아 주님을 떠나든지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물질적 탐욕에 빠져있는 주인들과 동일한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들은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함께 모였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이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따르고 따르고 따르면서 탐욕의 사회화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언약은 믿지 않는 자건 물질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물질에 붙잡혀 사는 주인처럼 말하고 있고 주인처럼 살고 있고 주인처럼 본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합니다. 본문 속에 물질의 탐욕에 붙잡혀 사는 주인들, 오늘날 바로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곰곰이 관찰해 보면 붙잡혀 있는 존재를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편견과 이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우리는 만났고요. 물질의 탐욕에 빠졌던 주인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편견과 이념에 붙잡혀 사는 상관들, 관리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판결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엄중히 법을 가지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그들을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유죄.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옥에 잡아 넣어 차고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속전속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인습, 편견 그리고 이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 편이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분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하여 묻지도 않습니다. 나와 이념이 같은 자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내가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네가 좋고 내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싫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과 이념에 빠져있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관리들, 상관들입니다. 이런 상관들, 관리들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빌라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편견과 이념에 빠져있던 그 본디오 빌라도를 닮지 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라도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오늘 본문 속 상관들과 똑같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그냥 무조건 유죄 그렇게 옥에 가두었던 것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사람들의 여론에 편승하여 어긋난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치사하고 매우 얄밉고 매우 부끄러운 일을 본인 스스로가 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손을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이미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이 살아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 이념을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상위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이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짓밟고 올라가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념의 체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서 살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갈등입니까? 아니요. 이념 때문에 갈등합니다. 가치 추구의 방향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문제가 없죠.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맹목적으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편견과 이념의 사람.

때문에 그렇죠. 마녀 사냥식으로 댓글에 폭탄을 답니다. 그냥 우리 편이다 싶으면 그냥 좌표를 찍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 공정한 원칙이 사회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저 인기 한 표만 더 받으면 정권을 잡으니까, 한 사람만 내 편에 서면 내가 이익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회학자 르봉이 말한 것처럼 군중심리에 의해서, 솔로몬 애쉬가 말했던 것처럼 동조 실험했던 사람들처럼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견과 이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념을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목 잡아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선이 아니다. 다수라고 해서 다 선이 아니다. 그러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노란색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편견과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붙잡혀 사는 인생들,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울하죠. 오늘 본문 속에는요 우울한 사람들만 발견되는 것 같아요. 악한 영에 붙잡힌 자, 물질적 탐욕에 붙잡힌 자, 편견과 이념에 붙잡힌 자. 그런데 마지막 우리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면요 보석과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 역시 붙잡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과, 시작.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때, 말씀을 관찰할 때 바울과 실라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붙잡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옷이 찢겨졌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매로 맞았습니다.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붙잡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라고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방식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꽁꽁 쌓아 묶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붙잡힌 바 된 그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습니까? 예, 붙잡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의도와 다른 것에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할렐루야. 악한 영은, 세상은 바울과 실라를 악한 것으로 붙잡으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티브가 붙잡힘이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성경은 지금 붙잡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붙잡히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던, 붙잡혀 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는 죄, 붙잡힌 죄에서부터 풀려 자유를 경험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0: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 놓임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새로운 것에 온전한 것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삶의 목적의 방향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아까 첫 번째 나왔지요? 마귀는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혼미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며 우리를 얽어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붙잡힌 바 된 인생들을 붙잡힘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앞으로 제 뜻이 아니 당신의 뜻에 붙잡혀 따르겠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네. 옛사람에 묶여있던,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 당신의 종이 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붙잡으려고 하는 존재이고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자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딘가에 매여야 한다면, 어딘가에 묶여야 한다면, 어딘가에 붙잡혀야 된다면 누구에게, 어디에게 매이고 붙잡히는 것이 금생과 내세에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가 결정하면 돼. 그래도 돈이다. 그래도 악한 영이다.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념이다. 사람들의 힘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여전히 거기 머물면 됩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여종처럼 살면 됩니다. 물질적 욕망에 갇혀있던 주인들처럼 여전히 살면 됩니다. 편견과 이념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유토피아 만들어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영원할까요?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세상이 붙잡지 못했던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던 그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붙잡혀 살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지어봤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본문 속에 관찰되어지는 네 가지 상태 중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동시에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지난주 주일이 저서였다라고 하죠. 입추도 지나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가을이 네,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무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자연의 법칙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을 어쩌면 우리의 손으로 훼손하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또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닐까 싶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세대 역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간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대로 또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또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잠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디에 시선이 주목이 되셨나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